이연덕과 이정림의 눈물의 기도로 사랑했더라는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여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라는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견뎌내는 일, 지친 마음이어도 다시 일어나 가족들을 돌보는 일. 루키 속 보아스처럼 오늘도 자신의 유익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한 말씀 반갑습니다. 720님 세희망교회 명은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서로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주셨다고요. 9992님 반갑습니다. 0118님도 반갑고요. 9191님 5226님 반갑습니다. 8700님도 반가워요. 526님 님은 복된 주일 보내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온 세대가 모여서 가족 주일 예배 드렸는데 은혜로웠습니다. 아, 공짜인 무한 간식과 아이스크림 주는 교회 특별 간식이 주일 예배 후에 즐거움이 더해진 날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간식과 아이스크림까지 주나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했겠습니다. 6065님 한 말씀, 8968님 반갑고요. 7978님 반갑습니다. 1806님도 반갑고, 9568님, 1009님, 아, 1667님께서도 한 말씀, 그리고 0292님도 오셨고, 어머, 4682님이 한 말씀 주시고요. 아, 아버님께 보내드릴 음식하면서 듣고 있어요. 며느님이신가 봐요. 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며느님이, 와, 하늘에 큰 복이 있을 겁니다. 6481님께서도 한 말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0분 5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이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출발점이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있다는 뜻인데요.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삶의 방향까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인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려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떴다는요. 처음 극동방송에 출연을 하는 일곡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3111님께서도 오셨고, 1071님 반갑습니다. 0691님, 네, 반갑고요. 4295님, 또 5950님, 3812님, 7356님 반갑습니다. 2115님도 오셨고, 8905님도 오셨어요. 네. 아, 오늘의 한 말씀, 지혜를 주는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2379님도 오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0: 떴다
1: 일곡중앙교회.
0: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일곡 중앙교회 찬양곡을 맡고 있는 신상철 장로입니다.
0: 네,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일곡 중앙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홍석윤 목사입니다.
0: 네, 그리고
4: 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오지랖 넓게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꼰대 기영서 집사입니다.
0: 그리고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일곡 중앙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과관영 집사입니다.
0: 그리고
6: AI에 갔다고 하지만 마음도 따뜻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이성녀 전도사입니다.
0: 네, 이성녀 전도사님 오셨고요.
7: 네, 일곡중앙교회에서 가브리엘 찬양단을 섬기고 있으며 기호음과 동안을 담당하는 소원수 권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뚜기 같은 이혜인입니다.
0: 네, 아니 왜 오뚜기인가요?
8: 저는

0: 예전에 그 같이 워십하는 언니가
1: 예.
0: 항상 혜인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뚜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그
1: 네.
0: 별명이 너무 감동이고 해서 오뚜기 같은 예인으로 별명을 지었습니다.
1: 그래요. 그만큼 중심이 있는 그런 자매님이시라는 거죠. 네, 오늘은요. 떴습니다. 일곡 중앙교회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네, 일곡중앙교회를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79님이, 와, 내가 다니는 일곡중앙교회가 극동방송 사랑했지란 방송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송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길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2379님이, 와, 일곡중앙교회가 극동방송 사랑했지란 방송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아, 똑같은 내용이네요. 아, 예, 문자 메시지도 보내시고, 톡도 보내셨네요. 일곡중앙교회 VIP다. 이런 귀한 분들이 오신, 느낌이 듭니다.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자, 궁금합니다. 일곡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 일곡중앙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일곡중앙교회 찬양곡은 일곡중앙교회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와 수요 금요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섬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찬양국장으로는 심상철 장로님, 찬양부장으로는 기영서 집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시고 우리 찬양단으로는 가브리엘, 미가엘, 카라, 카리스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교회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성녀 전도사님.
3: 안녕하십니까. 일곡중앙교회 자랑쟁이 이성녀 전도사입니다. 저희 일곡중앙교회는 36년 된 반석 위에 세운 행복한 교회로 1대 목사님이신 정연수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2대 목사님으로 오신 김건태 목사님의 기도와 양육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건강한 셀교회입니다. 2026년 우리 일곡중앙교회는 말씀 축복 행전을 통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비전으로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 1인 2독과 성경 필사 373명과 또한 찬송가 필사 115명, 그리고 교회 학교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사기 중보기도 용사로 230명의 중보자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곡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결실하는 축복의 삶을 통해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 또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전도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자랑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한 매일 노방 전도와 백지 전도로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매일 전도대와 또한 우리 모든 일곡 지역에 소문난 토요일이면 국수 맛집으로 소문난 포인트 1팀과 2팀에 매주 전도하는 국수 전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곡 중앙교회의 자랑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러시아와 베트남 26개 교회와 필리핀에 47개 교회를 세워 1년에 2회 찾아가는 선교로 모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며 그 교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그곳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동역하는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인 교회 학교의 어하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리모델링한 키즈 카페와 스터디 카페, 무인 카페를 통해 일곡 지역과 북구민들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며 복음 안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광주 일곡 중앙교회 소개도 자랑도 해주셨어요. 또 찬양곡이 있는데 이 찬양곡의 자랑을 심상철 장로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많은 부서들이 있을 텐데 자, 마음껏 자랑해 보십시오.
4: 우리 교회 자랑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은 예수님 자랑을 잘하고, 두 번째 자랑은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을

0: 많이 하고 싶고 그 다음은 찬양곡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일곡 중학교 찬양곡은 총 10개 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달 임원들의 모임으로 피드백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로 화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곡 중학교의 모든 찬양팀은 단순히 노래하는 팀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담임 목사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역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일곡중앙교회 찬양팀이라고 큰 소리로 자신있게 자랑합니다.
1: 네, 오늘 일곡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찬양국 가족들이 출연을 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십시오. 네,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르게 사역하는 마지막 때의 구원방주 일곡중앙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마음 전해오셨고요. 극동방송 출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일곡중앙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위로와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궁금해요. 찬양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요? 심상철 장로님.
0: 운영은 주일 성가대와 간연악과 1, 2부 각 찬양단이 있으며 수요 예배 찬양팀과 금요 예배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 공연을 위한 52팀과 난타팀과 중창단팀으로 총 10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역은 각 찬양팀은 예배 인도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으며 워십과 난타 중창단팀은 특별 공연으로 예배를 돕고 또한 교회 행사 및 예배 행사까지 찬양국에서 돕는 역할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 어머, 난타팀도 있어요?
0: 네.
1: 와, 정말 뛰어나시네요. 그래요. 찬양국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뭐 활동 자격 기준이 있나요? 기영서 집사님.
2: 네. 등록 6개월 된 세례 교인으로서 찬양에 관심을 갖고 음치와 박치만 아니면 간단한 오디션을 통해서 입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사역 신청서를 받아서 사역 서약서와 함께 1년 동안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찬양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오신 분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집사님?
2: 최고의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홍석윤 목사님 생각에는. 네, 잠시만요. 네. 찬양국은?
3: 찬양국은 정말 탤런트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성실하게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네. 곽안영 집사님은 뮤지컬 버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소화를 하실 것 같으세요?
4: 네. 아침이라.
1: 아침이라.
4: 예. 조금 죄송하고요. 먼저 나름 지휘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테너신가요?
4: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아, 지휘?
4: 예.
3: 네.
1: 아.
4: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경우는 전공하신 분들이 또 지휘를 하시니까요.
4: 아, 그렇진. 전공은 안 하고요.
1: 예.
4: 열심히 신앙 전공으로 예, 마음만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일곡중앙교회 얼굴들이 출연하셨다. 뭐 네. 간판들이 좀 나오셨다. 요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찬양국에서 이번에 2위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이혜인 성도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 네, 맞습니다. 이번에 찬양국에서 큰 일을 쳤는데요.
1: 네.
5: 저희가 이번에 6월 6일에 Fear Worship 팀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공연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눈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Fear Worship을 초청하게 됐는데 왜 Fear Worship인가요?
5: 제가 최근에 찬양을 좀

0: 즐겨 들으면서 피아워십 예배 찬양팀을 좀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즘 MZ세대들도 피아워십 찬양팀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감동의 눈물들을 흘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 매년마다 이렇게 찬양팀을 초청해서 특별한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목사님.
2: 네.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6월 되면은 이제 교회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새가족분들 또 교회를 알리고 또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 일곡동에 사시는 분들께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매년마다 네.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피아워십이
2: 네, 네, 맞습니다.
1: 초청돼서 오는 거고.
2: 네, 네.
1: 네, 또 젊은 세대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이 피아워십은 너무 유튜브로도 보고 또 찬양 집회도 보면은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 세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네.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그런 피아워십을 지금 일곡중앙교회에서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역들 진행하고 계시죠? 이혜인 성도님.
0: 이번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홍보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집회를 알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포스터, 영상, SNS 홍보 등 여러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순히 행사를 알리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네, 사실 피아워십이 모든 교회들이 섭외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섭외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곽안영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셨어요?
3: 예,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 피아워십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요. 연락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조건과 시간이 잘 맞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된다고 딱 연락이 왔을 때 그때 느낌은?
3: 할렐루야죠. 바로 할렐루야죠. 외쳤습니다. 세 번 외쳤습니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3: 그렇죠.
1: 그러셨군요. 네. 일정이 궁금합니다. 곽안영 집사님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3: 네, 일정은 2026년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1: 네, 6월 6일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기 괜찮은 날이네요. 5시 40분부터 시작이 되고 5시에 성착순 입장이 가능한데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주세요. 이게 그냥 당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티켓 발부를 하시죠?
3: 네, 맞습니다. 워낙 대세인 우리 팀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래서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티켓 예매 신청을 받습니다. 예, 당연히 티켓은 무료이고요. 선착순이니까 잘 준비해서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우리 교회 일곡중앙교회 교인들은 참여 인원을 지금 파악해서 실사 티켓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래요. 5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야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팀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특별히 6월 6일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홍석윤 목사님.
2: 이번 피아워십 찬양집회를 통해서 일곡중앙교회가 이제 지역사회 또 다시 한번 각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2: 지역 일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소망하고요. 이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개인마다 주시는 은혜.
1: 맞아요.
2: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도님들은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피아워십이 어떤 팀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극동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곡중앙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찬양국 가족들이 출연을 했어요. 방송 들으시면

0: 면서 일곡 중앙교회 또 다른 팀을 섬기시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국에 또 우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예, 제보 기다립니다. 아, 2385님 와 떴다. 일곡중앙교회 화이팅. 이혜인 목소리 너무 아름답고 피아워십 홍보도 짱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화이팅.
1: 화이팅.
0: 이렇게 혜인 자매님을 응원하신 분이 계신데 자 이분에게 감사의 한 말씀 하시죠.
1: 누가 보낸지 모르겠지만 더 목소리를 아름답게 섬기며 이 모든 목소리가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본받는 목소리로 나가겠습니다.
0: 9899님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찬양팀의 복된 사역 연습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 또한 준비 과정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의 물맷돌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우리 일곡중앙교회의 예배 위원들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지금 일곡중앙교회 파이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423님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1423님이 사랑하는 일곡중앙교회 식구들 주님께만 영광. 아 그리고 2379님 일곡중앙교회 찬양국 짱. 아, 찬양국 국장님 심상철 장로님 최고세요. 그리고 찬양국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밝은 미소는 정말 천사의 얼굴이죠. 귀한 찬양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낯익은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일곡중앙교회 멋집니다. 남아경 권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홍 목사님, 남아경 권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아, 권사님은 정말 뵐 때마다 네. 밝은 미소로 예. 이렇게 맞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분이 딱 다운되어 있을 때 권사님을 딱 뵈면 기분이 업됩니다.
0: 남하경 권사님이신데 네네. 남하하하경 네네. 권사님이신가요?
2: 저처럼 웃음도 많으세요.
0: 아 그러니까 하하하경 네. 권사님.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고 이제 오행시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곡 중앙교회 육행시네요. 가장 잘한 분에게 방송이 끝난 이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3: 네.
0: 좋습니다. 자, 기호 1번 심상철 장로님. 네, 자신 있으신가요?
4: 자신 있게 해야죠.
0: 운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3: 1.
5: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때
3: 고.
5: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로
3: 중.
5: 중심을 잘 잡아준 우리 교회
3: 앙.
5: 앙상했던 마음들을
3: 교.
5: 교제와 훈련을 통하여
3: 회.
5: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곡중앙교회
0: 기호 1번 심상철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기호 2번으로 가볼게요. 아 우리 목사님 약간 개구짐이 있는데 자 운 띄워주세요. 시작.
3: 1.
6: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3: 꼭
6: 곡조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3: 중.
6: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앙상했던 마음밭에 새로운 희망을 피워주는 것.
3: 교.
6: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3: 회.
6: 회복, 감사, 기쁨, 은혜, 사랑이 가득한 일곡중앙교회로 오세요.
0: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좋아, 좋아.
6: 감사합니다.
0: 예. 이제 풀렸네요. 조금 전만 해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풀리셨어. 실력 나오겠습니다 이제. 자 기호 3번 기형서 집사님 준비됐습니까?
7: 네.
0: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만만치 않죠? 예. 자 눈빛 한번 교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1.
8: 1분만 제발 시간을 주세요.
3: 오.
8: 꼭 1분이 아니더라도 몇 초라도 시간을 주실래요? 당신의 삶에
3: 중.
8: 중심을 잡아드릴게요.
3: 앙.
8: 앙. 그러지 말고
3: 교.
8: 교회가 어떤 곳인지
3: 회.
8: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0: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겼어요. 그런데 앙 그러지 말고가 느낌이 안 살았어요. 자, 자 볼 쪽에 손 한번 대고 앙 다시 한번 애교 버전으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애교를 한번 떨어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8: 앙.

0: 이렇게 경하게 금치 못한
1: 귀여울 때
0: 귀여우세요. 자, 기호 4번 갑니다. 4번 과관영 집사님, 이분이 또 만만치 않을 분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2: 1. 일곡 지구에서
3: 곡
2: 꼭 기억해야 하는
3: 중
2: 중심이 되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3: 앙
2: 앙? 아 거기
3: 교
2: 교회다운 교회이고
3: 회
2: 회를 거듭할수록 부흥성장한 바로 일곡중학교회.
0: 네, 그 찬양대가 힘이 넘치겠어요. 박안영 집사님의 스타일은 오 힘 있고 에너지 있게 찬양대를 끌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 8560님이 기 집사님 짱 근무 중 살짝 쿵 듣다가 빵 터졌다고요. 제 픽은 기호 1번 심상철 장로님이세요. 역시 홍 목사님 오행시 멋진데요. 한 표. 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예, 성도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아, 선물 전해드립니다. 자, 기호 5번으로 가볼게요. 기호 5번은 이성녀 전도사님이세요. 선녀처럼 보여.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1.
4: 일찍이 소문난 일곡중앙교회를 들어보셨는가요?
3: 꼭
4: 꼭 집어 말씀드릴 함께 잘 들으시오.
3: 중
4: 정말로 좋은 교회. 안고 마는 찐빵처럼 속이 꽉 찬 그런 교시지라 고시지라.
3: 교
4: 교회하면 바로 일곡 중앙교회.
3: 회
4: 회오림 바람 타고 오듯 후딱 오셔이.
0: 이성녀 전도사님 기호 5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계세요 지금. 자, 기호 6번 소어 이혜인 성도님. 네, 소은숙 권사님. 네, 소은숙 권사님으로 가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1.
5: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3: 고
5: 곡진한 찬양과 웃음소리 넘치는 그곳.
3: 중
5: 중요한 건 사랑,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
3: 앙
5: 다모님도 웃게 만드는 은혜 맛집.
3: 교
5: 교제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회
5: 회사보다 더 출근하고 싶은 일곡중앙교회입니다.
0: 아니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권사답지 않은 젊음을 청년인 것 같은데 그녀가 권사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뭐 동안 비결이라도
5: 아버지께 물려받은
6: 아멘.
0: 타고났다는. 예. 이혜인 성도님 가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7: 일어나기 싫은 주일 아침에도
3: 곡
7: 곡소리 말고 찬양만 하고
3: 중
7: 중심은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고
3: 앙
7: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은혜 받고
3: 교
7: 교회 사람들 덕분에 웃게 되고
3: 회
7: 회사보다 더 오래 있고 싶은 곳은 바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오!
0: 제 1호 픽은 기영서 집사님이에요. 진짜 빵 터졌다니까요. 아, 2379님 이성녀 전도사님 최고 은혜로운 말씀 따뜻한 섬김 천사 같은 미소로 일곡중앙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시는 자랑스러운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도 인정.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시더라고요. 2900님 홍석윤 목사님 한 표. 526님 흥이 많은 일곡중앙교회 저절로 응원하게 되네요. 기로만 듣는 게 오늘 아쉬워요 라고 하셨어요. 다들 얼굴이 보고 싶다고. 아, 일곡중앙교회 화이팅. 빛이 있으라. 아, 예, 홍 목사님 멋지십니다. 홍홍홍홍. 그리고 심상철 장로님 육행시 멋지다고. 또 비하의 자랑 심상철 장로님 화이팅이라고. 어머머머 우리 장로님 예 표가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네. 잘생김 심상철 장로님 최고 최고 할렐루야 라고 하셨어요. 그 잘생겼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에 예,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생김 만큼 예수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0: 네, 피아워십의 빛의 사자들이여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일곡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최고의 셀리더 소은숙 권사님 화이팅입니다.

0: 시어머니 올리셨어요. 다들 잘하는데 우리 며느리 이혜인 짱이다.
1: 아멘.
0: 시어머님께서 사랑하는 시어머님께 한 말씀 하세요.
1: 어머님 방송 듣고 계시는 줄 알지만은 항상 어머님처럼 본받는 그런 예수 자랑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0: 8560님이 그 저도 날마다 교회로 출근하고 싶다고요 라고 하셨네요. 피아워십이 6월 6일 일곡중앙교회에 옵니다. 무료로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이제 티켓을 배분한다고 하네요. 미리 신청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합니다. 계속해서 일공중앙교회와는 2부에서 만날게요.

기쁜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0: 즉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네,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했습니다. 피아 워십에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문자 메시지들 와 가득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아, 5422님이 소은숙 권사님 한 표 무조건 늘 가족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진정 이분 누구신가요?
1: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0: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말씀 주시죠.
1: 늘 동역자로서 함께해 주신 박재욱 집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아, 9709님이 와마 내 한 표도 받아줘요. 3번 기영서 집사님 앙앙앙. 와, 찬양구 파이팅. 곽안영 집사님 목소리 너무 멋진데요. 육행시도 짱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오페라 한 곡 뽑아달라는데 한 소절만 가능한가요?
2: 4번 곽안영입니다. 뽑아주세요. 요. 죄송합니다.
0: 아, 굉장히 본인도 쑥스러워합니다 지금. 아, 9330님이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에 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방구 듣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 누구신 것 같으세요?
3: 권혜정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요. 담임 사모님.
0: 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네. 홍 목사님 지혜롭게 한 말씀. 네.
3: 목사님, 사모님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교회 홍보 잘하고 또 예수님 자랑 잘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0: 이성녀 전도사님도 한 말씀하세요.
4: 목사님, 사모님 집중훈련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또 나눠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 여기서 구치기 한번 기영서 집사님 앙 한번 해보자라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구치기 한번 좀 더 부드럽게, 조금 전은 약간 거칠었어요. 자, 다시 마음을 모아서 발사.
5: 앙.
0: 자,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자, 기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장로님.
6: 사랑하는 우리 일곱 중학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호 1번 심상철 장로입니다.
0: 기호 2번.
7: 네, 우리 일곱 중학교 성도님들 홍석현 목사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할 때 고심 너무 많이 했으니까 꼭 한 표 주세요.
0: 기호 3번.
8: 네, 기호 3번 기영서 집사입니다.

0: 사모하느라 기도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첫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그렇습니다.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찬송해야죠. 아파할 시간이 있으면 무릎 꿇어야죠. 그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건데, 하나님 이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방송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0: 아멘.
1: 시작을 주께 의뢰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153번입니다. 문자 수신 번호란에 샵 0153번을 입력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겠고요. 먼저 들어온 기도 사연 함께 나눕니다. 2115번님,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잘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희 가정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건강 회복과 또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2115번님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까 참 가족들과 함께 갈 곳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 다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야 늦게 깨닫습니다. 이 무릎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 그러나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치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다리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곳저곳 또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115번님 두 다리에 주님 손을 올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만이 치료의 능력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이 115번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것보다 더 다급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사오니 이 115번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빠른 시일에 함께 식구들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일날 함께 예배당에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선물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아울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혼자 예수 믿든지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온전히 치유되시고 또 가정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4420번님께서요. 작년에 새깨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아버지가 접촉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마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이 돼서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도 했는데요.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4420번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0: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4420번님, 세상에 아버지께서 새깨라 이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 그 새벽마다 들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마음을 닫고 사셨던 아버지가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새싹인지라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나도 그냥 불안불안한 겁니다. 이 작은 새싹 그 바람 하나에 꺾일까봐 하나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꺾일까봐, 그 마음이 부러질까봐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어 전파 선교사도 가입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죠. 붙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죠. 그러나 여전히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볼 때마다 꺾일까봐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솔로몬에게 여인이 참 개들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가 누워계실 때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4420번님, 하나님 붙드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9507번님, 저희 딸이 갑상선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를 내일 받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9507번님의 따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9507번님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갑상선 검사 복부 초음파 하나님 검사하겠죠. 하나님 붙드시고 그 검사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아팠으면 더 좋았을 걸. 참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자식이 아픈 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고통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딸이 아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검사하고 있사오니 9507번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들어 줄 거라고, 그 언덕을 함께 넘어갈 거라고, 또 치유될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의 마음을 내가 꼭 안아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9507번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딸을 바라보며 슬피 울지 않도록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0: 아멘.
1: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가정을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9436번님 조카를 위한 기도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치지 않기를 동행해 주시길 조카를 위한 간절한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목사님, 9436번님의 조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9436번님 조카 김민수. 김민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험 설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야,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아무리 필요한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설득해낸다는 게 쉬운 일 같지가 않은데, 주님 그 걸음걸음 그리고 그 입술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따뜻함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설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조카 김민수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절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보험이 필요한 그분들이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다일진지 산일진지 아니면 시골일진 도시일진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참 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9436번님의 조카 김민수 붙들어주시고 사랑

0: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참 이모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능력 있는 기도, 사랑이 많은 기도, 함께하는 기도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조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9436번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기도 함께 했던 우리 9507번님께서요 눈물이 난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 사연 보내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겠고요.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오 신실하신 주, 베이스 오영광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0: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7418번님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어버이날 겸해서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친정 아버지께서 어지러움증이 많이 심하시고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7418번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7418번님 지난 주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뵙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가슴에 꽃도 달아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버이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참 따뜻한 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고 왔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고 또 다리에 힘도 없는 것 같으시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옛날처럼 참 힘있는 걸음이 아니라 왠지 불편해 보이시고 자꾸만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힘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웃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아버지의 건강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잘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부모님들을 보면 그냥 속이 상한지, 그 속상한 마음이 때로는 짜증이 되기도 하고 투덜거림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를 참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아픈 마음으로 다가왔던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멋지게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더욱더 부모가 부모되고 자녀가 자녀되는, 그래서 하나 되는, 사랑하는,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4824번님. 남편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기를, 완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또 치료해 주시고 이 병으로 인해 주님 더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며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4824번님의 남편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4824번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명도 참 어렵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하나님 알고 계시죠? 너무나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침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할까요? 한평생을 사랑으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남편 힘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아직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4824번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이어서 두 분의 기도사연 함께 나눕니다. 7149번님, 지난주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마쳤는데 후유증으로 부정맥이 왔습니다. 앞으로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9627번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며 간절한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목사님, 두 분의 기도 사연과 함께 또 방송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하나님, 9627번님 주님 도와주세요.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0: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곳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7149번님, 지난주에 심장 판막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정맥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3개월 안에 정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7149번님 만져주셔서 어루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비록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함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멘. 찾아가시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하루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치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7-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 Love and honor your parents.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열두 제자들에게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토라를 가르치고 전도지를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를 돕고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몸소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배고픔도, 슬픔도 다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며 제자의 도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심지어는 예수께서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위해 아닌 칭찬받는 자만을 위하여 품는 것은 그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듯 너희도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많은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어 헌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 주일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을 지내왔습니다. 저도 또한 어버이날로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In the Lord. 이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또한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자야 된다는 선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to read our promise.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있고 옳은 길을 가는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외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ness on the earth. 우리가 땅 위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그 부모를 위하여 부모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셨기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 부모가 돼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다울 때 우리 그런 말 있죠?

그 사람이 사람이 사람다울 때에 사람으로 존경받다. 부모가 부모답게 헌신하고 사랑할 때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말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부모가 먼저 되면 그 부모를 또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여기서 중요한 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 공경을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믿음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처럼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였기에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의 말씀하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부모 공경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욕심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소에서 떠나버리는 새들처럼 자기들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말합니다. 너희들만 잘 되면 돼. 막상 속마음은 너희들만 잘 되면 되지 아니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모에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이 옳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옳게 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명령의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God wi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ves on the earth.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더불어 온 형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심지어가 자신이 그 고난에 걸거다 언덕을 오르면서 온몸에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까지 인간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위하여 걱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 상에서 말합니다. 내 어머니니 내가 내 어머니로 잘 돌봐드려라.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우리를 기르고 가르치는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합니다. 부모들 또한 내 자녀를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들 또한 내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고 헌신하라 가르칩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능 함께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함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되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임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수신지가 천하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가정의 신앙이 바로

0: 서야 그 자녀들과 그 자손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부모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들이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실천한 부모를 닮아 부모에게 효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땅에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행복과 감사를 누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복이 귀한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0: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영남권 전도대회가 어제 오후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973년 빌리그레이엄 전도대회의 영성을 이어받아 영남 지역의 영적 회복을 선포한 현장에는 7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대구 협성경북중학교 잔디야구장이 영남 전역에서 모여든 7천여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도대회는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뜨거운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미국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암 목사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선포하며 참석자들의 가슴에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3: He is alive in you.
4: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3: His spirit lives in you.
4: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3: All things are passed away and everything becomes new.
4: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 어제 대회는 전 세대가 어우러진 대규모 연합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700인의 연합 성가대와 영남권 4개 지역 어린이 합창단 200여 명의 하모니가 야구장에 울려 퍼질 때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해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데이비 밴드의 찬양이 더해져 열기를 더했습니다. 현장 입구에 마련된 복음로드 역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0여 명의 캘리그래퍼들이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써주는 부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음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어제 영남권 전도대회에선 1,5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300여 명이 즉각적인 교회 연결을 희망하는 등 소중한 구령의 열매를 맺었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영적 에너지를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정부와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국민 비전클럽 5월 예배에 참석해 생명 중시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별 강연을 통해 자살률과 산업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최근 월별 자살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비전클럽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내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전남 해남 땅끝마을의 청소년 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37명이 초청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설교 작성과 교인의 신앙 설계까지 침투하면서 한국교회가 공동체성 해체라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장신대에서 열린 제100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알고리즘과 실천신학적 비전을 주제로 기술사회 속 교회의 본질을 고찰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위형윤 안양대 명예교수는 설교 준비를 AI에 맡기는 것은 목회적 고뇌를 기술에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목회 현장이 경영 논리에 종속되는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개인 취향에만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교인들을 신학적 에코체인버, 즉 반향 효과를 가두어 불편한 진리와 마주하며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회 측은 신앙이 함께 고백하는 사건에서 혼자 쇼핑하는 콘텐츠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안으로 분별의 주도권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김한호 회장은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그 한계를 성찰하고 말씀의 기준 위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실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법인 석성장학회가 미얀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한 한국 유학 지원 사업이 실제 졸업과 취업 성과로 이어지며 민간 외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석성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0: 보금 등 총 3억 2천만 원의 비용을 전액 지원해왔습니다. 석성상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태풍 피해 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약 5억 6천만 원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지 교육 지원과 인재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흥의 주역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원로 목사가 지난 9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1세입니다.
1: 여호와는 영원히 백성을 다스리고 여호와는 영원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내가 대한민국 편이 되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0: 고 김국도 목사는 1975년 서울 송파구에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해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키며 평생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헌신해왔습니다. 빈소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임마누엘 교회에 마련되며 내일 오전 9시 입관예배에 이어 오는 13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장례예배가 엄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 수고하고 얽매인 삶의 끝에 주어지는 참담한 대가는 오직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망의 빚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싹시 아니라 영원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심판의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위기나 복잡한 인간관계,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이 척박한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은 스쳐 지나가는 짧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생의 선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주로 상담하는 일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감당하게 될 청년 세대가 보다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을 보태고 또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안현미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용산제자들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양세영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혼구령과 세계 선교를 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규모는 현재 작지만 최근에 이제 가정교회 목장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기쁘게 잘 감당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쓰고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양세형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행복하게 섬김을 실천해갈 수 있도록 앞서서 겸손한 섬김의 귀한 모델이 되어주신 거가 정말 귀하게 늘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대학 신입생 시절 안 집사님은 교회에서 나온 전도팀에 의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 저는 대학생 신입생 시기에 캠퍼스 전도 그 교회 그 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성장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던 친구 미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학생들을 되게 아껴주셨던 영어 선생님이 고3 졸업 무렵에 여러분들 꼭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방학 때 이렇게 권해주셨는데 그게 하나의 또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특히 이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또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제상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2: 전도자의 손길을 따라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끄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어루만지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소개해 주시는 복된 마음을 응원합니다.
1: 일단 저희 시댁에 한 분이신데 제가 또 좋아하는 형님이 어느 날 극동방송이 좋다.

0: 하고 하나의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극동방송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때 이제 권해주신 형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듣게 되었고 듣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365일 또 평상시에 또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아침에 찬양과 말씀 중심의 이 방송이다 보니까 운전 중에도 또 잠들기 전에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참 힘이 되었고요. 힘들 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 선교를, 복음 전파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0: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제 삶에서 계속해서 베풀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요. 극동방송을 듣다가 전파선교사 후원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벌써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폐쇄사인 북한 선교 그리고 세계선교에 전파를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극동방송 많은 스태프분들 또 여러 귀한 섬진들을 감사하고요. 전파 선교사로 미약하지만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게 제게도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기쁨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도와 또 전파 선교사 후원으로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버지가 가나안 말기로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홀로 되신 어머니 가까이에서 그 빈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집안에 가장 그 역할을 든든하게 감당해 오신 큰 오빠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마다 저희 오남매 동생들과 가족들을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빠와 또 사랑하는 올케 언니에게 임하시기를 제가 또 소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어요. 오빠가 최근에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힘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또 여유를 누리시면서 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1: 큰 오빠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안현미 집사님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제가 속한 가정교회 목장과 저희 교회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목원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들을 기도 가운데 잘 품어가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충성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목소리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용산 제자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안현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 국내 한 보도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 얘기였어요.
1: 네.
0: 러시아가 이 포로들의 송환을 수차례나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포로는 한국행 우리나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1: 사실 현재 중동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잇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전쟁이 수천 명의 북한군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는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병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민간 차원에서 이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0: 네.
1: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잊어가고 있죠.
0: 사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게 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다고 해요.
1: 네.
0: 뭐 국제법이나 전쟁포로 교환 체계 등에 얽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의사는 표시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동의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1: 민간 차원에서 이럴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송환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국내외로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산국교회가 북한군의 포로, 탈북민의 인권,

0: 북한 억류 선교사, 또 납북 피해자 같은 문제에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서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AB데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아름답게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받아보고 있죠.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
0: 네,
1: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첵합니다, 4489님도
0: 네,
1: 인사 나눠주셨어요.
0: 북한군 포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리고 남북통일 이뤄주옵소서, 북한의 김씨 정권 무너지게 하옵소서, 0688님도 문자 주셨고, 자,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8384님 서울 송파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1: 그리고 저 북한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녘 땅의 주민분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의정부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0: 네,
1: 저희가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또 의정부 지역 남겨주신 6241님께 드리고요, 채석회원 7596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OAP데이 출첵합니다, 청주 어머니 댁에서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달라고 전해주세요.
0: 아이고.
1: 그리고 교회 꼭 출석해달라고 전해주세요.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어머니, 청주에서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니. 전기세 많이 안 나와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우리 자녀분이 아마 이렇게 좀 용돈도
0: 나도 그럼요 지원해줄 텐데. 자,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그 기쁨도 어머니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OAP데이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찬양의 한 소절을 나누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직접 고백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 어플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손태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문화에서 신년음악회 때 했던 실황인데요. 영어로 찬송 함께 은혜 나눈 후에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매일매일 한 뼘 차이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 네.
0: 오늘 서울은 조금 흐릿흐릿합니다.
1: 빗방울이
0: 좀 떨어지는
1: 네,
0: 것 같죠?
1: 네, 맞아요.
0: 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흐릿흐릿하면 안 되겠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 이 시간 함께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그 마음의 거리도 한 뼘 좁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들어야죠.
1: 네, 북한에서 온 우리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0: 네.
1: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나눠주시면 되는데 한 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고요. 정답 맞추시고 선물도 하나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은 이거 없는 사람이 없고 이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때르미는 문화가 있는데 힌트 많이 드렸어요. 자,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하나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여보, 이따 집에 올 때 세안제 좀 새로 사다 줘요.
4: 자기야, 지난번에 사다 준 거 있잖아. 벌써 다 썼어?
3: 아니, 그게 요즘 핀늘살이 많아졌는지 화장이 잘 안 받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많이 건조한가 봐요. 몸에도 핀늘살이 많아지고.
4: 핀늘살? 자기 뭐 이너야? 그런 게 자기한테 왜 있어?
3: 아니, 핀늘살을 모릅니까? 참, 여보 머리만 털어도 비늘살이 우두두 떨어지겠어요.
4: 아, 그만. 아, 알겠어, 알겠어. 아,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고 좀 촉촉하게 있으라니까, 자기야.
3: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날이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따가 비늘살 잘 벗겨지는 세안제로 사다 주시라요.
4: 알겠어, 알겠어. 누구 명인데 제일 좋은 걸로 사오겠습니다.
3: 잘 봐야 돼요. 비늘살 제거, 요렇게. 알겠지요?

0: 파장이 잘 안 먹는데요. 비닐살 그래서 제거해야 된대요.
1: 맞아요.
0: 자, 저는 뭐 많이 안 해봤지만 여성분들 진짜인가요? 그렇죠? 얼굴에?
1: 그렇죠. 특히나 이 언제일까요? 그 겨울마다. 여름보다는 겨울마다
0: 얼굴에 이거를 그쵸?
1: 비닐살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네. 잘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0: 자, 두피에 이것도 그렇고 몸에 비늘살도 여러분 잘 이제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랬잖아요. 우리 그 이태리 타월 이런 걸로.
1: 맞아요.

0: 슥 퍽퍽퍽 이렇게 우수수 이게 뭐 지우개인지 뭔지. 자, 비늘살입니다. 비늘살 북한어 표현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각질.
0: 각질이다. 2번
1: 상처 딱지.
0: 상처 딱지이다. 1번 각질, 2번 상처 딱지. 자, 비늘살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쵸? 뭐 스크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1: 그쵸. 요 스크럽, 요거 전용 얼굴 스크럽도 팔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저는 딱 무슨 문자를 보신 거죠?
0: 파리로우님. 비듬 각질 때 같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런 종류예요. 자, 그 중에서 정답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위생적이진 않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1: 아, 근데 또 이런 문제 중에서도 네. 7641님은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서로 목욕탕 함께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면서 이게 목욕탕에서 요 비늘살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럼요. 뭐 세신사분들도 있고 네. 북에도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요. 피부 건조증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각질을 많이 제거하면 저 비늘살을 제거하면 좀 힘드실 거고
1: 빨개져요.
0: 네, 뭐 건강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있고.
1: 네.
0: 자,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또 좋은 날이나 명절 전이나 이럴 때는 꼭 몸을 그냥 불려서 비늘살을 예. 저도 이렇게 등짝 맞아가면서 했던.
1: 아이, 9091님이 식사하면서 방송 듣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0: 감사하죠?
1: 하셨어요.
0: 예.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고. 자, 보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살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1번.
1: 각질.
0: 각질. 2번.
1: 상처 딱지.
0: 상처 딱지.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우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오.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합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한 소절. 이 찬양과 함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전심어린 찬송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매님은 오늘도 중국 땅에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찬양의 북녘 땅에도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수 사랑하심 은혜에 이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이라 찬양인데요. 북에서 또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북한의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계속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오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한뼘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비늘살. 비늘살이 무슨 뜻일지 네. 1번 각질, 2번 상처 딱지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지금 오답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어떻게?
0: 아니,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힌트처럼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비듬 아니냐. 아,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저 너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 복이 있는 것 중에서만 골라주시면
1: 아니,
0: 되겠습니다.
1: 치킨집 하시는 분도 맞춰주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거했습니다. 치킨집 하는데 작업하면서 방송 들으면 일이 지루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왜 위생에 철저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이 많이 또 호응해 주셨는데 어쩐지 화장이 떴더라고요. 오늘 제거할 날인가 봐요 하신 분들 계셨어요.
1: 맞아요.
0: 자, 비늘살입니다. 북한어 표현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1번
1: 각질,
0: 2번
1: 상처 딱지.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실 때 여러분 지역 꼭 적어주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니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목욕탕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비늘 살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각질입니다.
0: 각질입니다. 각질. 각질 제거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네. 얇은 돌로 손을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셨는데
1: 맞아요.
0: 아, 옛날에 이런 타월 이런 게 없을 땐 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그분이 0767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불려가지고 피가 나도록 문지르신 분도 이렇게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0: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요. 보내주신 문자 보면 요즘에 이게 맞네요. 06882. 꼭 제거하십시오. 네.
1: 뜰 수도 있어요.
0: 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말의 차이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하셨던 0837님도 각질 외치시면서
0: 네.
1: 우리 두 피디님도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6548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고 만보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저 집에 가면

0: 이게 발이 생겼겠는데요? 5797님. 오. 방송 덕분에 걷는 게 힘이 차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더 힘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1: 5797님이시죠? 네. 제가 이 번호를 잘 기억해놓고요. 그리고 저도 각질이 심하게 생겨서 샤워 후에 로션을 듬뿍듬뿍 바르고 계시다고.
0: 아, 그럼요.
1: 0231님. 네. 아, 요거를 각질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가 사실 그렇게 발라야 되는데. 네. 좀 귀찮긴 하죠. 귀찮아요.
0: 그리고 예뻐지려면 자신있게 빛나는 피부를. 오늘 또 저희 상사님께 저 얼굴 보자마자 왜 이렇게 탔냐고. 예. 저도 한번 각질 제거를 해야 되겠다.
1: 각질 제거하면 하얘지나요?
0: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땡가. 자, 8307님. 어, 기준 너무 재밌어요. 어릴 적 엄마 따라 주일 새벽에 목욕탕 가서 때밀고 바나나 우유 얻어먹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어요.
1: 추억 속에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들 가운데 제가 선물도 선정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이분도 어릴 때 엄마랑 명절에 꼭 같이 다니셨대요. 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던 4973님도 드리고요. 5797님, 0837님.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 주간도 신실한 우리 주님과 동행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심 5306님도 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아유, 안산에서 참여하셨는데 37118님 오늘 오답이시지만 소개해드렸어요. 내일 그래도 꼭 오셔야 돼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목코에 또 영혼들 만나러 가야 돼서.
1: 네.
0: 지연씨가 혼자 여러분 찾아뵙지만 꼭 찾아와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셰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된 뒤 오랜 세월 비서로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 역시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삶의 기록을 보면 그 모든 기록은 가상의 이야기나 종교적 신념을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삶의 모든 국면에서 실제로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심을 그의 삶의 다음 결론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인에게 항상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인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이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뿐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는지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33편에서 다음처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시편 62편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여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자기 영혼을 향해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다른 답을 찾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자기 영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현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기도처럼 전심을 다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남과 북이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태산을 넘고 넘어 험난한 길이 와도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걸어보지 않은 그 길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순희 자매 선곡으로 그 기도와 은혜로 함께하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을 조금 전 자매님이 올려드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남과 북이 함께할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순이 자매님은 고향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날이, 고향 땅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그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이번에는 메리 제인의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입니다. 5월 11일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사진을 받았어요. 극동방송 우리 운영위원 중에 새끼라의 전도 요청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 대상자와 함께 3자 통화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 어제 전도 대상자분이 운영위원분의 교회를 가게 됐고, 두 분이서 사이좋게 웃으시면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그 운영위원분이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교회 가셨다는 소식도 기쁜데, 실제로 그분이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받으니까, 와, 기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새끼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점점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기적이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천국에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열릴 것 같아요. 전도 요청한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 더 큰 상급이 있으시겠죠?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천국에서 잔치 벌이는 것 같은, 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노래죠. 바로 천국 무도회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춤추는 그날을 꿈꿔보면서. 예.

시와그림의 천국 무도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막 들을 때마다 그 뭐 왈츠 춤 여러분 춰보셨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이렇게 무도회에서 춤추듯이 왈츠 춤 이런 거 있어요. 막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신나게 아주 흥겹게 막 춤추는 그게 떠올라요. 제목부터가 천국 무도회잖아요. 자, 5월의 달

가정의 달, 내 가족이 천국에서 나랑 같이 춤춰야죠. 천국 갔는데, 아이, 누군 없어. 내 자녀가 없네. 내 부모님은 없어. 얼마나 슬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자, 어제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와, 교회 앞에서도 찍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찍고,

겁니다. 해본 사람만. 조마조마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옆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까? 마음은 어떨까? 다음 주부터 난 안 가! 막 이럴까? 다음 주에도 나 갈게 이럴까? 노심초사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 그 열매를 또 맛보게 되고요.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라고 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어떤 예배 드리셨습니까? 혹시 어제 예배 안 드리시다가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예배 드린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특별히 세깨라하고 전화 연결된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난주도 있고 지지난주도 있고 뭐 매일매일 거의 전화 연결인데 내가 전화 연결하면서 교회 가겠다고 결심한 분들, 어제 혹시 교회를 가셨다면 알려주세요. 드디어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보면 1년 2년 전에 전화통화 했는데도 안 가다가 1년 후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갔는데 아직 알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좋은 꽃바구니, 예쁜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천국 얘기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가족 누가 없어, 내 친구 누가 없어,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버전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스턴 게이트. 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들려드렸습니다. 샌디 크리스마스 영어 버전 앨범으로 전해드렸어요. 야, 참 이렇게 또 신나는 또 버전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장례식장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잔치 벌이면서 축제 분위기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불러야 되죠. 불러야 돼요. 자, 보니까요. 드립 커피 향이 좋으네요. 오늘 역시 새끼라를 통해 천국의 향기를 품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 복음에 감격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충남 공주 정안에서 우리 7205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새끼라 출석하셨나요? 1455번님, 저번 주부터 성경 낭독 시작하셨네요. 성경책도 큰 것으로 구입했다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남 고흥에서 즐거운 월요일 하고 이렇게 또 오셨고요. 2046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앱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문자 샵 1069번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 라디오처럼 핸드폰에서 들으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2046번님 또 9950번님처럼 앱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계약했어요. 어제 설교 들으니까 펑펑 울었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데 누구시죠? 저하고 통화가 안 된 분 같은데. 자, 제가 한번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신지. 092번님. 092번님 계약했다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는 안 남아있는데요. 자, 신호 갑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문자 방금 보냈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92번님 극동방송에서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십시오. 자, 092번님 신호 가는데 안 받으시네. 자,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로 092번님.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어떤 사연이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자, 7098번님 우리 남편 어제 교회 앞까지 갔다가 나 안 가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제가 더 인내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아니, 교회 앞까지 갔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 아쉽네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7098번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집, 교회 앞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다음번에 들어가실 거예요. 다음번에 들어가실 거니까, 자, 오래간만에 새끼라 듣는다고요. 언제나 응원한다고. 자, 우리 6486번님, 어떻게 요즘, 교회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저하고 통화한 25년 방학생인데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0934번님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처음으로 미스바 기도에 참석합니다 라고. 와, 설레고 기대된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계약자 생기길 기도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미스박이 돼도 참석하시면서, 그래요. 극동방송도 한번 와보시고, 네, 또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998번님 찬양을 하는데 감사가 몰려와서 아주아주 아주 감사했던 어제 주일이었다고 이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들이여.

피아워십의 빛의 사자 드디어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502장 네, 3시 23분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331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는데 전북 정읍에서 오늘 새벽에 울릉도에 가셨네요. 와, 지금은 독도에 도착해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도는 우리 땅 외치며 또 새깨라를 독도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와, 3312번님 앱으로 그러니까 앱으로 들으면은 뭐 독도든 울릉도든 미국이든 저기 아프리카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해외에서 이 새깨라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0: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역시 앱으로 듣고 계시는 전 사정상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유 없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대언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심정을 표현하고자 예배 내내 서서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 와, 7205번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서서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경우도 있네요. 이러면은 또 집중이 되죠. 대부분 온라인은 집중이 잘안 되는데, 근데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지만 사정상 어제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와, 또 이런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361번님, 저는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다녀왔다고. 와, 이분 택시 기사님이신데 제 기억이 나요. 이분이 가셨군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736 하나. 성남에 계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이신데. 성남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 가셨네요, 교회를.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어떻게 운전 중이세요?
1: 아닙니다.
0: 지금 오늘 오늘
1: 아닙니다. 통화됩니다.
0: 쉬시는 날이세요, 오늘요?
1: 아니요, 저 엔진오일 갈고 있습니다.
0: 엔진오일 갈고 있습니까?
1: 네네네네.
0: 와, 타이밍 제가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전화했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잠깐 운행하시다가 지금 엔진오일을 오늘 갈고 계시는군요. 예,
1: 네네네네.
0: 성남에서 지금 택시 기사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올해 저희가 2월에 전화 연결됐어요.
1: 예, 제가 3월 1일부터 다녔습니다.
0: 3월 1일부터?
1: 예.
0: 이야, 근데 그때 무교셨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교회를 거의 안 다녀봤던 분인데,
1: 예.
0: 그때로 다시
1: 아니,
0: 돌아가자면
1: 학교 다닐 때좀
0: 학교 다닐 때몇번다예몇번 다녔군요.
1: 예.
0: 극동방송을 그때 어떻게 듣게 되셨죠? 그때?
1: 아는 분이
0: 네.
1: 얘기해줘갖고 들었죠?
0: 아는 분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1: 예.
0: 듣다가 하다가 이 새끼라 시간에 나 무교 이렇게
1: 예.
0: 문자를 한번
1: 우연히 그냥 새끼라 듣다가
0: 네.
1: 나도 한번 그냥 일전 한번 여볼까?
0: 네.
1: 했는데 딱 전화를 주셨어요.
0: 그렇죠. 생방송 중에 전화를 해서 그때 여러 번 정차 끝에 겨우겨우 택시를 세우시고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1: 예,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0: 집 앞에 교회.
1: 예,
0: 교회 이름이
1: 분전교회.
0: 분전교회.
1: 예,
0: 와, 3월 1일부터 혼자 지금 다니고 계세요?
1: 그렇습니다.
0: 이야, 어떻게 지금 어떠세요? 요즘 예배 드리는 그 기분이, 느낌이 어때요, 요즘?
1: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합니다.
0: 예. 아,
1: 아직까지
0: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1: 정확히 잘 모르겠고,
0: 예.
1: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워낙 잘 대해주시니까,
0: 예.
1: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0: 아.
1: 가끔 안 나갈 때도 있고,
0: 예.
1: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잘 반가워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러세요?
1: 항상 반겨주시니까.
0: 아이고. 잘 되네요. 근데 아직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긴가민가 하고.
1: 예.
0: 어떤 점이 좀 긴가민가 하세요? 어떤 점이?
1: 어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게 좀 긴가민가
0: 아,
1: 하죠.
0: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1: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0: 네네.
1: 사실 제가 지금 십일조도 안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긴가민가? 이게 십일조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건가?
0: 아, 그럼요.
1: 뭐, 긴가민가
0: 아,
1: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0: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사실 이제 찔리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십일조를 아직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0: 근데 지금 무교로 사시다가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십일조에 대한 찔림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하신 건데. 대단하신 겁니다. 예.
1: 아니, 항상 전에부터 운전을 하면서
0: 네.
1: 물어봤거든요.
0: 예.
1: 교인들 타시면
0: 네.
1: 혹시 교인이세요? 제가 항상 틀고 다녀요.
0: 네네.
1: 교통방송을
0: 예.
1: 무조건
0: 네.
1: 거의. 그래서 타시면은 말씀 얘기하다가 자기가 교인 맺는다고 얘기를 하면
0: 예.
1: 제가

0: 11조 돼서 물어보거든요. 어허,
1: 예.
0: 11조를 하겠다고 한대요.
1: 예.
0: 근데 11조를 안 하면. 예. 천국을 못 간다는데.
1: 평소에 못 간다고요?
0: 예,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1: 11조를 안 한다고 교회를 못 가고 그러진 않아요.
0: 아니, 천국.
1: 아, 천국.
0: 천국을
1: 천국은
0: 못
1: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지.
0: 어.
1: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0: 예.
1: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0: 그래서 그냥 예. 오늘 한순간 한번 다녀보자.
1: 예, 예.
0: 그냥 예.
1: 그래요.
0: 보통방송이 처음에는 CBS라는 데가
1: 예.
0: 나를 이제 음악 저 CCM이죠, CCM?
1: 예, 예.
0: 그 듣게 해줬고.
1: 네.
0: 아무튼 이제 극동방송의 새끼라가
1: 네.
0: 나를 이제 교회로 안내를 해준 거죠. 결정적으로는
1: 그래요. 하나 네.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네. 기사님을 이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은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 조금씩 더 아시게 될 거고 극동방송도 네. 계속 들으시고 이제
0: 네, 네, 네, 네.
1: 목사님께도 그렇고 거기 이제 교인분들한테 모르는 거 하나씩 네. 하나씩 물어보면서.
0: 네.
1: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적응하시면서 하나님을 네.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가장 예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0: 예.
1: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했고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네. 우리 기사님을 위해서 대신 네. 기사님이나 저나 죄인이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네.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0: 예.
1: 그거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예. 부활하신 것도 믿고
0: 예, 예.
1: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나중에.
0: 예.
1: 그래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부분을 잘 믿으시는 거가 가장 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금도 잘하고 십일조도 예. 하고 그 다음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고 우리 기사님은 보니까 솔직하시고 시원시원하셔가지고 예.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예.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일단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0: 예.
1: 이것만 해도 성공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예. 지금 긴가민가 하다가 에이 하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잘 다니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운행 때문에 가끔 빠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니고 계시고 또 극동방송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에 저 따라서 그때 저하고 영접기도 했잖아요.
0: 예.
1: 이번에 감사기도 한번 저하고 하시죠. 감사기도.
0: 아, 그러시죠.
1: 예. 저 따라서
0: 예.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기사님.
0: 고맙습니다.
1: 기사님 이렇게 솔직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 기도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0: 예.
1: 혼자
0: 예.
1: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예. 하나님 제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0: 예, 예.
1: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되게 예. 예쁜 기도거든요. 하나님 예,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믿음 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기도하시고
0: 네,
1: 다 기도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0: 알겠습니다.
1: 그때 어떻게 선물 받으셨죠?
0: 예, 김부각 받았습니다.
1: 김부각 받으셨구나.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으니까 예. 우리가 축 계약
0: 그걸 예.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안 되나요?
1: 교회로? 아, 예. 네. 왜요? 좀 자랑 좀 하시려고?
0: 아니, 내가 우리요 이거 이 극동

0: 생방송에 네. 내가 네. 이렇게 네. 저번에 생방송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네. 이렇게 꽃바구니 받았다 이렇게 자랑도 좀 하시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네. 보내드릴 때 교회가 네.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가요? 둔전 교회가?
0: 아니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좋아요.
1: 아, 큰 교회요? 아, 아직, 아니 네, 제가 그냥... 좀 성도님들이랑 같이 드실게 커피도 좀 보내려고요.
0: 아, 그래요, 그냥 보내주시면 예. 좋아하시죠?
1: 예, 예, 예. 그럼 꽃바구니하고 예, 예. 커피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사님 예.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지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헌국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어, 이 찬양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0: 제가 저번에 네.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예. 이걸 듣고 제가 울컥했어요. 울었어.
1: 어, 교회 가서 이 곡을 듣다가 아니면 아니요. 방송에서?
0: 방송에서.
1: 오, 왜요? 어떤
0: 모르겠어요. 가사?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자고.
1: 아, 그냥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0: 네.
1: 어, 그렇구나.
0: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 네. 아.
0: 그때는 이제 제목이 예. 기억이 안 났어요.
1: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찬송가예요. 네. 찬송가.
0: 예, 알아요.
1: 태산을 넘어서
0: 예. 불렀어요.
1: 험곡에 가고 이게 힘든 예. 가운데도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이 있다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고백한 곡이거든요. 예.
0: 네, 네, 네.
1: 자, 그러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이 찬양 보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기사님 건강하시고 네. 계속해서 우리 택시 안에서 극동 방송 틀고 계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좋은 복음의 소식 계속 전해 주시고 좋은 소식 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가 와서 지금 제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예. 예. 지금 네. 차 안에 있어요?
1: 네.
0: 엄마랑 같이 있어요?
1: 네.

0: 엄마는 운전 중이에요?
1: 네.
0: 엄마는 운전 중.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1: 중학교 3학년.
0: 중학교 3학년? 지금 라디오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를 꺼주시고.
1: 네.
0: 혹시 엄마가 정차가 가능하면 정차해달라고 할래요? 어머님, 듣고 계시면 정차 가능하시면 정차 가능합니까? 정차 가능하세요? 정차 가능하시면 지금 정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친구, 중학교 3학년 친구. 지금 네. 어느 지역이에요?
1: 전주요.
0: 전주? 네. 근데 지금 방학이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문자를요.
1: 네.
0: 혹시 엄마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1: 라디오 듣다가 그냥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0: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보내보라고 했어요?
1: 네.
0: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혹시 친구가?
1: 네.
0: 엄마는요?
1: 엄마는 가끔 가고 있어요.
0: 엄마는 가끔 가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아마 지금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엄마 지금 아직도 운전 중이에요? 아니면 정차 됐어요?
1: 아직 정차 못했어요.
0: 아직 정차 못했어요?
1: 네.
0: 그렇구나. 예. 자, 교회를 지금 원래 다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 맞죠?
1: 네.
0: 몇 년째 지금 쉬고 있어요? 얼마 정도?
1: 지금 한 몇 달 쉬고 있어요.
0: 몇 달 쉬고 있어요? 네. 왜 나가다가 지금은 왜 안 나가요?
1: 약속이랑 그냥 조금
0: 약속이...
1: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가 안 돼서.
0: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1: 네.
0: 그리고 또 일요일날 막 약속도 있고. 응?
1: 네.
0: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 있구나. 엄마는 잘 다니고 있다고 했죠, 그래도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이 방송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가끔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교회 가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들었겠네요?
1: 네.
0: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민아요. 네.
0: 자매죠? 자매?
1: 네.
0: 중3. 중3.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침에 좀 토요일날 일찍 자고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일찍 좀 일어나고 이제 약속도 네. 좀 다른 때로 뭐 토요일날로 바꾼다지 해가지고 다시 꼭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혹시 엄마 지금 정차했어요?
1: 네.
0: 엄마 좀 한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2: 네.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뭐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요청은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또 주신 거 네. 보니까 원래 애청자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2: 네,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0: 네.
2: 딸한테 한번 너 안 가니까 이거 약속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0: 무슨 약속을요?
2: 엄마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내가 너 만약 이거 해가지고 되면 너 아침에 있나서 교회 가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간다고 한번 해봐 그랬어요.
0: 전화 연결 안 될 거라고 막 딸이.
2: 네.
0: 근데 네, 너 되면은 꼭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했구나.
2: 예. 네. 그때 알았어 그러면 나 해본다 그러면서 제가 보내달라고 문자를.
0: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문자가 딱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한번 해봤는데.
2: 네.
0: 그렇구나.
2: 네.
0: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딸이 알고 있어요?
2: 네.
0: 알고 있구나.
2: 네. 네.
0: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딸이 살짝 지금 이렇게 텐션이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2: 네.
0: 방송 나간다니까.
2: 네.
0: 그쵸?
2: 네, 맞아요.
0: 집에서는 저런 말투 아니잖아요.
2: 응? 그쵸.
0: 더 훨씬 텐션도 높고.
2: 네, 맞아요.
0: 자,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쵸?
2: 네.
0: 딸은
2: 네.
0: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고.
2: 네. 그쵸?
0: 전주라고 했죠?
2: 네.
0: 전주. 자, 우리 미나 다시 한번 바꿔주시죠, 미나.
2: 네. 안녕하세요.
0: 미나가 오늘 엄마랑 그렇게 약속했다면서요. 전화 연결되면은 교회 가겠다고.
1: 네.
0: 그쵸?
1: 네.
0: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 가야겠는데?
1: 네.
0: 알겠어요. 아무튼 교회 이제 이번 주부터 엄마랑 꼭 가고, 되도록이면 네.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려요.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응?
1: 네.
0: 재밌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축하의 선물 보낼게요. 축하 선물. 막 이렇게 보면 선물도 고르고 그러잖아요.
1: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1: 아니요.
0: 없어요?
1: 네.
0: 자, 한번.

0: 골라봐요. 아저씨가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자,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여기서 우리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물.
1: 주얼리요.
0: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지금 하고 있어요?
1: 네.
0: 주얼리 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0: 벌써 하고 있구나. 알겠어요. 주얼리. 그럼 주얼리를 이 핸드폰 쿠폰으로 해가지고 보낼게요. 네네네. 우리 어머님? 어머님도 하나 선물 제가 잘 알아서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비타민 레모나 괜찮으신가요?
1: 네.
0: 예,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1: 네.
0: 미나. 미나, 우리
1: 네.
0: 아저씨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죠. 기도.
1: 네.
0: 기도 따라가지고. 준비됐죠?
1: 네.
0: 네. 좋으신 하나님. 나 따라서.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0: 자, 다시
1: 교회에서
0: 앞으로 자, 앞으로
1: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우리 미나 잘했어요. 미나 너무 잘했어요.
1: 네.
0: 오늘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엄마랑 꼭 교회 갈수 있겠죠?
1: 네.
0: 아유, 감사해요. 그래요. 주얼리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끝내면서 우리 미나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가사를 한번 얘기해 주면 아저씨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뜨거워
0: 아,
1: 아
0: 뜨거워.
1: 뜨거워
0: 아, 뜨거워. 와, 이거 수련회 때 가끔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기억이 나는구나. 왜 이게 좋아요?
1: 내가 리듬이 딱
0: 리듬이
1: 좋고
0: 재밌어가지고.
1: 네
0: 이게 이제 막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이러면은
1: 네
0: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아, 뜨거워 이런 곡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 잘 믿다 보면은 막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 감동받고.
1: 네.
0: 앞으로 우리 미나한테도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0: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야, 우리 또 전주에서 우리 미나 학생. 아유, 우리 6067번님 제가 이 상당히 너무 이렇게 좀 취조하는 것 같이 했나요? 예? 그랬나요? 자, 우리 0934번님 방학 끝내면서 개학식장 미나 학생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것 같다고. 예, 청소년기의 믿음 생활 복 중에 큰 복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의정부에서 우리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경기도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하나님의 도구 새깨라 우리 7899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오늘 엔진오일 교환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 너무 좋다고 0934번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깨라의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에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7-53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가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0: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에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끼와 낫으로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오 하나님, 주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괴물의 머리를 내리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샘물을 솟게 하고 시냇물을 흐르게도 하고 흐르던 강물을 마르게도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해와 달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선들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원수들이 얼마나 주를 모욕했는지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주의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불쌍한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폭력과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져 이 땅을 어둡게 하니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온종일 주를 조롱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주께 맞서 대항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의 원수들이 질러대는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네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네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안에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쓰디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술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만한 뿔은 모두 꺾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합니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분이 사시는 곳은 시온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전쟁의 불화살들과 방패들과 칼들과 무기들을 부서뜨리셨습니다. 주는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주는 들짐승들로 가득한 저 큰 산들보다도 장엄하십니다. 용감한 병사들이 쓰러져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전사라도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자 말들과 병거들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주만이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여,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만한 통치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에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 아는 것은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이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턴의 총장인 다니엘 에이킨 박사가 하나님 아는 것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아는 게 포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면 도덕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네 번째로는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나눴어요.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나눴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알 수 있는지의 중요한 영역, 원래 세 가지를 오늘 살피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한 가지밖에 못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 진짜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고 교리적 지식도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일은 잘 많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요. 자기 경험, 자기 계산, 자기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숙한 자리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뜨거운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아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라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번 또는 지식으로 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간에 살아도 왜 같이 살아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생소하고 낯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하물며 하물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안다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체험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지 몰라도 그건 부분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고 본다면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알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빌립보서는 그의 사역 말년이거든요. 그의 사역 그야말로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의 만남, 몇 번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을 나눌 때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주의도 아닙니다.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험적 지식이 말씀으로 계시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삶의 실제 자리에서 확인하고 체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보게 된 하나님을 인생의 길 위에서 더 깊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 교리 속의 하나님이, 말씀 속의 하나님이 위기와 선택과 순종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알게 됨,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고난 속에서 신뢰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걸음을 위한 믿음의 표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모든 인생의 해답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모든 인생의 해답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혼자 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위로부터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물과 성령으로.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됐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공급자요,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전략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일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은 분리돼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통치자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만나는 수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 모든 문제 해답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삶의 문제는 내 힘으로 풀고 예수님을 길이라 고백하면서 실제 선택은 내 선택대로 하며 성령님을 인도자라 말하면서 그분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매우 동떨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의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하죠.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상담자.

일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와 모든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삶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실제 성경은 이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네가 원하는 일잘 풀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말하는데 여기 신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머리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심하여 기대고 의지하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짐을 잔뜩 실은 지게? 그 지게는 뭐에 의지해요? 작대기에 의지하잖아요. 짐을 잔뜩 실은 것처럼 우리가 텅 믿고 맡기는 것. 왜 어떤 성경 번역 학자들이 이렇게 어느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경을, 요한복음을 번역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번역 그 부족들이 안 쓰는 단어가 있더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 부족들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슨 말로 대체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다녀 봤더니 믿음이란 말을 턱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에게 턱 믿고 턱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분께 턱 맡기는 거예요. 내 앞날을 턱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신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 명철을, 3장 5절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이해력과 나의 분별력, 판단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상태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 판단 위에 인생의 무게를 실지 알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방향으로 곱게 해주실 거다. 곱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하시리라. 는 말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명철 의지하는 것 때리고 이게 이제 교만하면 자기 명철 의지하거든요.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거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이걸 선택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이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묻고 찾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하시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맞게 살도록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말이에요. 니푼의 야훼라 그랬죠. 야훼 앞에서. 이게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의미예요. 면전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빠신데 우리를 돌보시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 구하고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지난번에 봤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되기에 유익한 통로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경험의 자기 경험의 길로 걷지 않고 세상 여론의 빛으로 걷지 않고 말씀을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아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편 143편 8절 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아침 기도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 한 날도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다 이리 이렇게 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겸손하게 오늘 또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닐 사람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갈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침마다 좀 하면 좋겠어요. 시편 143편 8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이에요. 겸손한 사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전능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기도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을 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아는 것은 단순히 인간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성령님이 이 일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네 번째로 공동체적 지혜를 무시하지 않아요. 독불장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찾아서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왜? 어찌하든지 주님의 길에 가야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든지 주님의 길이 가장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잠언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은 의논이 없으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의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이거든요. 신중한 협의,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조언이 필요한 신중한 협의. 이게 없으면 경영, 마음에 품고 추진하는 계획이나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략이 많으면, 여기 지략이 많다는 말은 조언자들이 많으면, 분별력을 가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말입니다. 경영이 성립된다,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범사에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 앞에서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건가?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 이 상황에 내가 뭘 할까요?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리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쌍둥이를 아니 자기가 쌍둥이를 베었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묻죠.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리요? 여러분 리브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 우연히 오다 가다 얻어 걸린갑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우리가 이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위기의 문제들, 선택해야 될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풀어가고 해답을 발견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려고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자기 주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를 자기 생각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한 예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백전 노장이고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흡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략도 있고 경험도 있었던 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여기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백전노장이었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 백전노장이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축적됐을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축적됐을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그 다음 주면 전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도 다 이겨. 그러고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워요. 그러게. 근데 다윗은 굳이 하나님께 가서 매번 물었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매번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올라가라 하셨고 어떤 때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신 전략을 따라 나갈 때 승리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신 걸 믿으십니까? 인생에 답을 가지셨다고 우리 다 고백합니다. 근데 우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 어떤 순간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려고 했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익숙한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의 이력을 가진 그 경험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길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러자 그는 자기 판단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73편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교리로만 알진 않습니다. 그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도자로 알고 시험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으로 알고 고난의 순간에 관점을 바꾸시는 분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유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없이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시험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시고 선택의 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염려의 순간에도 기도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라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더 깊은 믿음의 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만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여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이 신학 성경 묻고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조금 학자들이 모아놓고 연구해보니까 바울 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0: 했다. 토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임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어?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신노릇을 하려고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출생부터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좀 연대기적인 그런 기술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그런 서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열자마자 마치 보물창고를 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태초, 말씀, 하나님, 창조, 독생자, 생명, 빛, 성육신, 영광. 이거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와 진리. 우리가 너무 얼핏 봐서 그렇고 또 그 의미들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사실 굉장한 단어들, 굉장히 무거움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정말 보물창고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창고를 열어줘 봐야 이것이 보물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주제로 보물을 먼저 앞에다가 딱 진열하고 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0절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도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언제 믿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믿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때서야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믿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은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그 보물창고들을 열어 젖히는 것이죠. 요한마저도 아무리 그동안 예수의 이적, 말씀, 또 행하심을 보았어도 그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다가, 또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 자신도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믿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방금 읽은 20장 그 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 성경을 펴셨으니까 그 위에 한번 따라서 한번 와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죠.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누가 없었죠?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만나게 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목격하지 못한 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죠. 난 그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겁니다. 근데 한참 후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도마는 직접 목격한 후에야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 뒤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믿어 영생에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만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안 믿었다고요? 모든 제자들 다 안 믿었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심지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조차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과 달리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죽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러니 이럴 바에는 예수를 파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혹시라도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뒤를 쫓아가지만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아, 구원자가 아니구나. 그러니 부인했던 겁니다. 그저 두려워서 부인했던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죽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왜못 알아봤을까요? 얼굴이 달라져서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말씀을 풀어줘도 예수가 부활하여 내 옆에 계실 것이다,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 가운데는 분명히 3일 동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어도 3번이 있고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조차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 침략시대, 6.25 한국 전쟁 때 겪었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비슷한 서름이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로마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스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스의 철학들조차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의 인격과 성품은 로마의 황제와 비견할 수가 없으며 그가 베푸신 이적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지겠다. 그리고 그 왕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때, 나도 영광을 취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제자들이 뭘 요구하고 뭘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5절에서 4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혁명이 성공하면 우리 옛날 표현, 조선시대 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장 국무총리 우리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말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낼까요? 그 자리 내 건데 왜 니들이 먼저 취하느냐 이런 거죠. 그 말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너희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베푸는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쩌면 그 잔이라는 게 로마의 잔치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그런 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기름 붓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세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의 잔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영광만을 생각하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림하거나 힘과 권력을 갖거나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사람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철저히 동상이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저요? 뭐 이러셔도 되겠지만, 자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까지. 자, 달린 행악자 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기가 막힌 대조가 보이십니까?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의 대조 말고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 그리고 이 한편 강도의 위치. 누가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죠?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그 옆자리가 차지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낙원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의 옆자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위에서 말이죠. 십자가는 신앙의 절정이자 구원의 절정이자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절정의 십자가에서 두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가 악랄하게 소리를 치죠. 뭐라고 소리치죠?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신이라면서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리스도가 신이 어떻게 죽냐?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건 정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 행악자의 이 비아냥거림이 조롱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땅의 기독교의 신뢰,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당신의 영광이 땅에 밟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땅에 어떻게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파괴들이 여전히 있는데 당신은 이 땅을 다시 살리질 않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저주와 낙심 가운데 나를,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신 노릇 제대로 하시죠. 이 한편 강도의 말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던 그 아우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가운데 있을 예수님을 거쳐서 그 한편의 강도에게 또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 가운데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신 것이 없는 분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한편 강도에게 말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비참한 몰골의 예수님에게 뜻모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 하나님, 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의 나라의 임금으로 오실 분.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죠? 근데 왜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죠? 또 한편의 강도, 그 강도는 이 비참한 몰골의 그 예수에게서 어떻게 그의 나라의 임금으로 올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임금의 모양이라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손과 발에 못이, 옆구리에 창이 박혀있는 가시멜리관이 쓰여져 있는 그 예수에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비이고요. 이런 자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니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갖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한편의 강도처럼 조롱하며 비아냥거리지는 않는가? 아니면 또 한편의 강도처럼

조롱과 질문에 대하여 답을 이미 가진 사람인가? 나는 의심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나는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인가? 나는 무릎 꿇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신 노릇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라.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해라. 근데 이런 신 노릇을 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요청하는 것은 힘과 권력, 돈과 자기 행복이죠. 보이는 승리, 보이는 권력, 보이는 자기 행복.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나는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비참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신에게는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가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좌우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옆자리가 그런 자들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으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으로 신 노릇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비참한 몰골로 죽는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 이게 신이 신 노릇을 하는 거다. 내가 세상에 왔어도 너희는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신 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처럼 사람으로 왔다.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초반부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 가운데 왜 그렇게 보물들을 이렇게 배치해 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여 예수님을 드디어 하나님으로 믿게 된 사도 요한의 고백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영광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나한테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 신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은 뭐냐? 난 이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죽었어. 난 십자가를 졌어. 이게 내 자랑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한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생물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 있어야

0: 존재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과 육 중에 육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또한 피조물들 중에 생물들은 반드시 육이 있어야만 눈, 코, 입이 있어야만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육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을 입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계시는, 시간으로는 언제나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같이 계시는 그분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육, 육을 입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그 시간 그곳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비교지만 1000평짜리 집을 넓게 쓰다가 33년 동안 한 평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합니다. 박스 안에 사는 그런 느낌. 1000평짜리 집에 살다가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해지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초라해지셨는데, 비하되셨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246번 하늘 품은 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도시 사람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뜸들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뜸들이다 라는 에세이 중에 한 대목 들려드렸습니다. 뜸이 제대로 들지 않은 밥은 맛이 없죠. 차분한 기다림이 있어야 진짜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센 불로 화르르 끓여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뭉근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죠. 때때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분명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기도는,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나의 인생은 맛있어지도록 뜸들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5월 11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꿈이 있는 자유의 기다림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우리는 뭔가 즉각적인 응답과 해결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죠. 재촉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잠잠히 밥이 맛있어지도록 뜸을 들이듯이 소망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정하신 그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가족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하루 혹시 월요병으로 힘드셨다면 행저슬라와 함께 하시면서 저녁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저녁 시간,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행저슬라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은요, 문자 참여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우리 9507님, 행저슬라 PD님, 저녁으로 콩나물 볶음 하면서 들어요 남겨주셨는데, 콩나물볶음 맛있겠는데요? 고소하게 어떻게 참기름도 이렇게 둘러서? 또 5538번님께서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해주시고 찬양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셨습니다 남겨주셨는데,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광주는 비는 아직 안 내리는 것 같,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비가 조금씩 내리고 나면 이제 진짜 더워지겠죠? 네, 아무튼 따뜻한 날씨,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카톡으로 또 극동방송 앱으로 여러분들 인사와 사연 나눠주시고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에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즙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찬양 주나목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 듣고요. 아, 월요일 코너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마음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두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1: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걷는 것 같은.
0: 네?

0: 네. 오. 그런 일도 있었고요.
1: 네. 네.
0: 주님이 또 잠자 함께 하시는
1: 아하.
0: 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1: 야, 목사님 네. 이 두 주 동안에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나 봐요.
0: 네.
1: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0: 네.
1: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죠, 목사님.
0: 네네.
1: 네, 가정의 달이고 해서요. 여기저기 가족들과 나들이 다녀오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어떻게 나들이 풍랑 가운데 계셔서 나들이는 못 가셨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0: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갔다 왔어요.
1: 아하, 다행이네요.
0: 네, 화순지역에 꽃축제가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잠시 아이들과 더불어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1: 맞아요. 네. 요즘 진짜 예쁜 데가 많더라고요. 저는 고창의 청보리밭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또 푸릇푸릇하고 꽃핀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찬양이 또 절로 나오잖아요, 목사님.
0: 아멘, 네.
1: 저 그때 고창 청보리밭 갔을 때 어떤 분께서 기타 하나 딱 들고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0: 은혜스럽겠네요.
1: 그러니까요, 다들 네. 거기서 같이 찬양하면서 계시는 관광객들 분들도 함께 찬양했었는데 너무 은혜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0: 네네.
1: 아,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1: 아멘, 아멘.
0: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1: 네.
0: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고요. 또 이 문자를 저희가 지금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420님께서 샬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PD님 축하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0: 오, 할렐루야.
1: 불교 집안에서 자라오신 저희 아버지셨는데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가입했어요.
0: 아이고, 할렐루야.
1: 불교에 목주를 버리시고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 성경책을 구입하시고 드디어 어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0: 아멘. 개정한 일어났네요.
1: 네, 그러니까요. 개정한 저희 아버지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오, 정말 축하합니다. 4420번님. 네.
1: 야, 네. 너무 축하드려요.
0: 축하해요.
1: 참 자유를 얻으시고 참 기쁨을 알게 되심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축하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요. 내 노래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목사님.
0: 네.
1: 문제 먼저 주시죠.
0: 네, 문제 나갑니다.
1: 네.
0: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1: 오, 네.
0: 뿅뿅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뿅뿅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 아멘.
0: 예, 예. 답이 뿅뿅은 아니고요.
1: 네. 뿅뿅이 두 번 나왔어요.
0: 예, 보기를
1: 네.
0: 드립니다.
1: 보기 주시죠, 목사님.
0: 예, 1번 만물.
1: 1번 만물.
0: 2번 생물.
1: 2번 생물.
0: 예.
1: 생물 오징어.
0: 예, 생물. 예, 하여튼 네. 잘 맞추실 줄로 압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1번 만물, 2번 생물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뿅뿅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창조하셨고 저것도 창조하셨고 이거 저거 요거 저거 이렇게 다 늘어놓고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네. 많네요. 그쵸, 목사님?
0: 그렇죠. 많죠.
1: 많습니다. 보기 네, 네, 네. 1번 만물, 2번 생물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용료 있습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0: 아멘. 달빛 마을에 참 아름다워라.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퀴즈 문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뿅뿅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뿅뿅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보기 1번 만물, 2번 생물입니다. 8041님, 네, 창조주이신 주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답니다. 남겨주셨는데 이사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새장막으로 옮기셨네요. 네. 이사는 이제 준비하기까지는 힘이 드는데 하고 나면 또 뿌듯한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우리 4420님 아버지와 함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 아까 교회에 가셨다는
0: 네, 맞아요. 네.
1: 아버님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0: 정말 잘 오셨어요.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또 0675번님도 정답, 5986님, 8589번님, 4776번님도 정답입니다. 0675번님 늦가기 만학도 야간 대학교 가면서 듣고 있어요. 남겨주셨는데 오, 네, 야간대 가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배움이 계속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1: 네. 그 배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0: 맞아요.
1: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 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네.
0: 어떤 거 배우고 계신지 궁금하네.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4118번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아, 또 106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퇴근길 찬양 감사합니다.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지네요. 남겨주셨어요. 4118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함께 나눈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강만히 좀 묵상을 해보면요, 목사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뭐 푸른 하늘, 네. 계절의 변화, 바람과 꽃과 별과

0: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창조의 흔적이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네.
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참 그것은 곧 구원이 되겠죠.
0: 맞습니다.
1: 예, 세상의 네.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0: 맞습니다.
1: 우리는 종종 내 계획, 내 성공, 내 감정 중심으로 살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0: 아멘입니다.
1: 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0: 맞아요.
1: 보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네. 다스리시죠. 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의 문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었는데요. 5989님 정답 남겨주시면서 신호대기가 오늘따라 안 걸려서 이제 신호대기 중입니다 남겨주셨는데 신호대기 안 걸리면 사실 좋은 건데 네. 아, 너무 감사하다 5989님 네.
1: 신호대기 안 걸리는
0: 감사해요.
1: 것도
0: 감사해요. 예. 우리 또 함께 해주시려고 또 신호대기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네. 감사합니다. 0675번님 복지학과시래요.
1: 참 귀한 학과에
0: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귀한
1: 사명 없이는 학문. 복지학과 복지 예 어렵습니다.
0: 맞아요.
1: 사명 받으신 분이네.
0: 우리 0675번님 끝까지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1: 네,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이제 정답 넣어서 한번 말씀 발표해 주시죠.
1: 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고 아멘.
0: 아멘 아멘. 정답은 만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좀 묵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0: 네, 맞아요. 네,
1: 우리가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네.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사랑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네. 창조주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창조주 되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찬양 한 곡 듣고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 함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류하나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0: 네, 행저질라 월요일 코너 내 맘의 한노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요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하실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0: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1: 네. 네. 이 곡은 미국의 찬양사역자 로버트 피츠가 작사 작곡한 곡을 번안한 찬양인데요.
0: 네.
1: 국내에서는 오랜 시간 예배와 집회 가운데 불리며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CCM입니다.
0: 오, 네, 맞아요.
1: 특히 이 찬양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합니다.
0: 아버지, 네. 네,
1: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는 가사처럼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0: 맞습니다.
1: 삶이 흔들릴 때 또 사람도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0: 아멘입니다.
1: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아멘. 네. 오늘 함께 할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0: 네.
1: 다윗의 찬양 시인데요.
0: 네.
1: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오늘 함께 하신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도 참잘 어울리는 말씀인데요.
0: 오, 네.
1: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 자체가 진짜 찬양시네요, 목사님.
1: 네네.
0: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1: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0: 네,
1: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0: 맞아요.
1: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전능한 신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0: 오.
1: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0: 나의, my.
1: 그렇죠.
0: 네.
1: 이 말 속에는 관계의 친밀함,
0: 예,
1: 친밀함이 담겨 있죠.
0: 약간 우리 아빠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그렇죠.
0: 오, 예. 맞아요.
1: 그리고 삶의 주권을 맡기고 있는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사랑과 경외가 함께 담겨 있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처럼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0: 하나님이
1: 나의 하나님.
0: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맞지만 나의 하나님.
1: 그렇죠.
0: 이렇게 고백하는, 네, 게 중요하네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0: 날마다가,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날마다.
1: 그렇죠. 날마다.
0: 네. 예.
1: 다윗의 찬양은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0: 맞아요.
1: 좋은 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0: 네. 다윗은 진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1: 그러니까요,
0: 하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선하신 분이심을
0: 아멘입니다.
1: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0: 네.
1: 그러므로 참된 찬양은 기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0: 이게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요, 목사님. 약간 그 기분이 안, 네, 좋으면,
1: 네,
0: 그 예배도 별로 안 가고 싶기도, 네, 하고 가서도 하나님 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럴 때,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방송,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네,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
1: 그렇죠.
0: 나의 기분이 어떠한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1: 아멘.
0: 네, 마음에, 네, 찔림이 옵니다. 네.
1: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0: 아멘.
1: 인간은, 네, 많은 것을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지혜, 그분의 은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0: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1: 그렇죠. 하나님을, 네, 얼마든지 찬양해도

0: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1: 네. 뭐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죠, 목사님.
0: 그렇죠. 네. 네.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1: 대대로.
0: 예. 네. 대대로. 참 은혜가 대대로.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기 세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대대로니까. 네. 네.
0: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한 세대가 경험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1: 먼저 받은 우리가
0: 그렇죠.
1: 넘겨줘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것은 복음과 찬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대대로. 네.
0: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1: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는 네. 뭔가 이렇게 묵상한다 이런
0: 그렇죠.
1: 걸까요?
0: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요. 네.
0: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할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이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1: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목사님.
0: 그렇죠. 기억하고 네. 되새겨보고 다시 되뇌어보고.
1: 맞습니다.
0: 네.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1: 맞습니다.
0: 따라서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분명 이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똑같은 일이 또 닥치면 또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0: 그러니까요. 네, 가만히 앉아서 싸움.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금세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불평한 모한 거 죄송해요.
1: 네, 그렇게
0: 그러면서
1: 된다니까요.
0: 다시 감사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기억의 싸움이다. 믿음은 또 네. 기억의 싸움이다. 이걸 그렇죠. 또 기억해야 되겠네요.
0: 아멘.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했고요.
1: 네.
0: 또 말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는 감춘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라이브 찬양을 하는데.
1: 네.
0: 제가 뭐, 긴장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네. 찬양은 함께.
1: 네, 네, 맞아요.
0: 저 혼자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1: 맞습니다.
0: 위대하심, 네. 그분의 성품을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네. 네.
0: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
1: 맞아요. 네,
0: 이게 찬양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아마 퇴근하시는 분들 그 차에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혼자서 계신 뭐 같이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찬양해도 네. 너무 좋으니까 네. 저희 이따가 다시 또 찬양할 텐데 그때 목사님과 네.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차 안이 그냥 네. 떠나가도록
1: 그러니까요. 네, 집회의 현장이 되겠네요.
0: 예, 높였으면 네. 좋겠어요.
1: 좋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0: 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 네.
0: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고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1: 아멘입니다.
0: 네.
1: 네.
0: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죠.
1: 나의 하나님.
0: 그렇죠.
1: 네.
0: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1: 맞습니다.
0: 받은 은혜를 기억할수록 감사가 회복됩니다.
1: 아멘입니다.
0: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찬양은요, 하나님

0: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니까요. 찬양의 가사가 또 새롭게 다가오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0: 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단순히 익숙한 멜로디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네.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동시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또 함께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문제와 걱정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0: 주님.
1: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쁠 때뿐 아니라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이 시간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방금 함께하신 기도문 기도카드로 보내드릴게요. 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3236번님, 박철수 목사님의 힘있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네. 저도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네,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됐네요.
0: 맞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광주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18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하고 내 안에 있는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가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이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둘째,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있지만 깨끗하게 씻지는 못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넷째, 결국 우리는 죄의 욕구의 굴복에 죄에 끌려다닙니다. 다섯째, 이런 비참함은 하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묵상은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내가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을 원합니다. 동시에 제 안에 악의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면의 갈등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며 선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을 원하는 나입니다. 이 새로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본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가 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육신과 옛 자아는 여전히 제 영향력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나입니다. 이 옛 자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는 이 두 개의 나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진짜 나입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택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는 너무나 진실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악에 이끌리는 나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저희 일상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말과 행동의 괴리만 봐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선을 원하는 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0: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저의 모습은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과 대화 중에 불쑥 남을 판단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며 불편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안의 이기심이나 성급함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또 이러지? 하는 자책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을 원하는 저는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저는 피곤하다. 내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도 많지 않은가 하면서 게으름과 합리화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성김의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대충 때우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제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나와 죄에 이끌리는 옛 자아 사이에서 매일매일 내적인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제가 가진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면의 이중성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법의 충돌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저를 의와 생명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반면에 죄의 법은 저를 사망과 절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특히 죄의 법은 저의 생각, 감정, 욕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새 저를 묶어두고 저를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법이 마치 자신을 사로잡는 강력한 포로 대장처럼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관 두 법은 제 안에서 늘 치열한 충돌과 내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은 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곧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 사용에 대한 충돌만 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수입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합니다. 즉 물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관리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이 저를 지배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제 미래만 걱정이 합니다.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명품이나 비싼 취미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탐욕에 앞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저를 괴롭힙니다. 이처럼 제 안의 이중적인 모습과 두 법의 충돌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싸움 속에서 때로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절망적인 탄식이 저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절망적인 탄식 뒤에 바로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18일에 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큐티한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숙련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0: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본문으로 함께 고통, 함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구구절절 설명하기 힘들다면 교회는 도대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딱 이 구절을 읽어주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보면 12장 26절 교회는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할 겁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는 곳, 한 사람이 기쁨을 한 사람의 기쁨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걸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다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안타깝게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파다, 아볼로에게 속한 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 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해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는 바울의 마음에 너무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이 전서 전체와 오늘 특별히 12장을 통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면서 썼던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성도가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누어 보면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오늘 12장에도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다면 하자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중에서 몸 중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뭘까? 예수님은 어떤 신체 부위에 해당할까 했을 때에 그건 예수님은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요. 머리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체 몸이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의 한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 부위의 이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브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뇌, 브레인. 그러니까 우리 신체 기관의 뇌는 모든 백체에게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머리, 뇌, 브레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내리는 명령을 목사가 잘 알아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잘 알아들어서 뇌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몸 중에 우리 예수님은 머리, 뇌의 역할을 한다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는 몸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각자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목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 코, 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 혈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발 다 다르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신체의 기관 다 나누어져서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눈의 역할로서 성도의 필요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성도를 도와야 할 것이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 칭찬해 주면서 입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을 할 테고, 무릎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나가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손의 역할을 준 사람은 성도의 필요를 살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고, 몸 안에 온몸에 모세혈관처럼 돌아다니는 피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가정가정마다 심방하면서 심방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의 필요를 살피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체의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 안에 나의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가, 지체 숙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

시든지 간에 땅 끝으로 가라면 땅 끝까지 달려가는 비만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근육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체로서의 숙지상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와 그 역할은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돈 벌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지체는 다른 지체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그 지체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 예를 들면 몸으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주먹을 가지고 얼굴을 딱 때릴 때 이 중에 얼굴로 막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겠지만 나는 얼굴이 제일 쎄 이런 사람은 뭐 얼굴로 맞겠지만 본능적으로 누가 얼굴을 때리면 팔로 딱 막죠. 손으로 딱 잡죠. 이거 왜 이래? 팔은 내 얼굴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는 다른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지요. 걸어가는데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모래바람을 맑은 눈 뜨고 그대로 맞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눈이 제일 튼튼해 이러면서 그 모래바람을 두 눈 뜨고 있는 분 없죠? 바로 자동문으로 커튼이 내려오죠. 그게 눈꺼풀 아닙니까? 그렇죠? 눈꺼풀은 눈꺼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은 나는 나를 챙기고 너는 너를 챙기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너는 나를 지켜주고 나는 너를 지켜주기 위한 이 지체가 저 지체를 지키고 살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나 지켜주기 위해 수천 명이 있어. 이게 교회인 겁니다. 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저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준비하고 있는 곳. 세상에 이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늘 26절을 읽었지만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 너는 나를 돌봐주고 나는 너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저분이 돌봐주면 나는 무엇으로 이분을 도와줄까 생각하는 내 은사로 너를 섬기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 혼자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나 아니고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모질이라서 계속 이렇게 고생만 하냐 생각하다가 시험에 문득 드는 분들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런 교회는 없다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 고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거. 일방적으로 나만 돕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분들이 날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데라고 생각하면 또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길까?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길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한 부분을 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 이 예배당 줄을 맞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구경꾼이 아닌 이제 참여해서 내 은사로 남을 섬기는 일 그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려면 서로를 섬기고 먹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서로 섬기는 공동체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지체는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자,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아픈 곳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건강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몸은 이 신경이 서로 교감하여서 왼팔이 아플 때 오른팔도 아픔을 느낄 줄 알 때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알 때에 신경계에 문제가 없고 이것이 이제 이 아픈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뜨거운 그 불판에 냄비라든지 뜨거운 그 가스레인지에 손을 얹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이 없다면 이거 다 타도 몸이 아무렇지 안 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같이 느낄 때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개바파가 아볼로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팔짱 끼고 웃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바울파가 베드로파와 깡숙이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문제가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12장 26절에 교회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그게 진짜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아유 평상시에 건강관리 안 하더니만 저럴 줄 알았지 하고 그 고통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누구라도 연결시켜가지고 저 사람 좀 도와달라고 의사를 찾아다니든지 좋은 약을 구해오든지 아니면 병원을 소개시켜드리든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내 마음에 폐부처럼 정말 비수처럼 꽂혀서 함께 아파해서 기어이 그 고난을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 마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은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이 뭘 하다가 칼에 손을 딱 베어보세요. 칼에 손을 딱 베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이 가만히 있고 딴 눈이 야, 그 손 너 설칠 때 알아봤어? 그리고 뭐 다 그 구경, 피가 흐르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손가락이 딱 아픈 순간 준비할 것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독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이 기꺼이 자기의 그 먼지 묻은 손과 피 흐르는 손을 받아줘요. 그리고 입 안에 있는 혀는 소독제로 그걸 계속 빨아주죠. 아프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독제. 그래도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경계를 해야죠. 아픈데 더 만지면은 아프니까 아야 소리를 경고음을 내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마 하고는 도와주고 너무 아프니까 여기 집중하면 안 되니까 고통을 온몸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발이 나서죠. 아~ 발이 막 뛰면서 이 고통을 온몸에 분산시켜줍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입이 자기의 입을 내어주고 혀가 침을 묻혀주고 그리고 오른손은 사람 아, 오지마 경계해서 거리를 두게 하고 발은 막 이렇게 동동 구르면서 고통을 온 세포에 분산시켜줘서 이 아픔을 혼자 가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자동적인 고통을 나누는 현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로 저 사람이 아프면은 목장 식구들이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너 혼자 아파하지 마. 혼자 그래 꽁꽁 숨기지 마. 같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는 발이 되어주고 누구는 입이 되어주고 누구는 침이 되어주고 누구는 손이 되어주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건져낼 줄 아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감당한다라고 한 오늘 26절의 말씀인 것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처를 볼 줄 아는 눈이 약점을 찾다가 그걸 상처로 볼 줄 알면 공동체는 회복이 일어나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유난히 열 잘 받고 목소리 크고 저렇게 화내는 거 약점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니까 저게 상처였구나. 상처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웬만하면 목장 나올 만도 안 돼.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축도 끝나자마자 한 명도 얼굴 안 보고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갈 데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처럼 나가는데 아, 저 사람 왜 저래 우리를 무시하나 생각했던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는 아닐까 생각해 보니 대인관계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고 주일 아침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집에서 10번 거울 앞에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갔다 올 수 있어 갔다 올 수 있어 사람 있어도 신경 쓰지 마 자기와 외치고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을 감당한 것일 수 있는데 상처를 보는 눈 그걸 약점으로 활용하는 것 교회가 천국되고 지옥되는 것도 이 눈을 가지고 다 약점 찾기에 바쁜 세상에 상처를 찾아 그 상처를 내가 메꾸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그 사람의 상처에 덧나지 않고 그걸 다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드는 치유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왔다가 상처가 회복되고 사명이 되어지는 교회. 늘 이게 아픈 사람이 와서 소외되지 않고 아픈 사람이 와서도 아픔을 공개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야만은 회복의 교회. 여러분에게 몇 번 질문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어딥니까? 몸의 중심. 몸의 중심이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딘 것 같아요?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고 그랬죠. 몸의 중심은 언제나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중에 새끼손가락 뭐 그리 중요합니까만은 여기에 망치에 찧어가지고 멍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잘 때도 여기가 이만하게 큰 것처럼 욱신욱신욱신 하면서 잠을 못 자요. 누가 이렇게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래요. 하루 종일 아침에도 밤에도 이것만 생각해요. 여기 아픈데 심장 괜찮을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몸은 가장 아픈 곳이 모든 백체의 신경과 주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지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팔도 다리도 전 모든 기능을 가진 성도도 그 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곳. 언제나 약한 사람이 창피와 소외를 당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족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체는 다른 지체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진짜 멋진 교회는 그 사람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힘들고 나는 안 힘들면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거 약자에 대해서는 사람이 돕고 싶은 마음과 영웅심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거는 나랑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 돼버릴 때, 잘 살게 되거나 자녀가 훨씬 좋은 데를 잘 풀리거나 막 이렇게 될 때 그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할 때 참여하는 것보다 한 지체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준다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가서 괜히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려고 숨기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누었을 때에 온 교회가 같이 함께 기뻐해 준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옛날 시골에 어느 집에 서울대만 들어가도 동네 앞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동네에서 돼지 잡고 잔치 벌였던 것처럼 교회 안의 역사가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아들이 대학을 잘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잡느냐면 그 사람 잘 되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면 우리 집 앞마당에 우리 동네 앞마당에 아스팔트 깔아주고 우리 기와집 다 옥상집으로 바꾸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남을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는 진심이 나와도 정말 잘 되었을 때에 기뻐해 주는 사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남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친구 둘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지금 딱 한 가지 기도만 해라. 그건 무조건 응답해 줄게. 아 정말요? 그래 뭐든지 얘기하면 너에게 지금 응답해 줄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시만 근데 한 가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뭔데요? 네가 뭘 구하든지 간에 네 친구에게는 두 배로 주마.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건 좋은데 이놈이 두 배로 받는 건 더 기분이 나빠. 야, 좋은 걸 구할수록 두 배로 받아. 좋은 걸 구할수록 큰 걸 구할수록 두 배로 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 친구가 급기야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잔인해도 들으세요. 내 한눈을 빼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한눈을 빼고 한눈으로 사는 게 이 친구 두 눈이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더 싫어서 내 축복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겨주면서 사는 그 자리가 나은 것처럼 사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진짜 교회는 와서 당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된 얘기하면은 겉으로는 웃어주다가 뒤에서는 다 뭐 그 기쁨을 축하해 주지 않는데 교회는 뭐지 도대체? 내가 잘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거지? 왜 더 잘됐다고 더 박수를 치고 경탄을 하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몸이 그런 거예요. 한 몸이 잘되면 온몸이 기뻐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기뻐할 때 나머지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족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내 형제가 잘 되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 잘됨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식구예요. 집안에 한 명만 출세를 해도 나머지 형제 가문이 일어서잖아요. 잘 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잘 되었을 때에 섭섭하게 하나님은 참 날 차별하신다. 왜 저 사람에게는 또 응답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매정하실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방식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어 내게 흘러오게 하시는구나. 직접 주시는 복도 있지만 흘러오는 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앞에 사람도 잘되고 왼쪽 오른쪽 사람도 잘되고 뒷사람도 잘되면 그게 넘치다 못해 흘러들어오면 계속 어려운 사람 사방에 전후사방에 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로 진짜로 잘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엄지척을 해주면서 대박, 우와, 우와, 하트 뿅뿅, 우와 경탄해주고 감탄해줄 때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은 그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더라고요. 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잘된 걸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목사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할 때 저는 많은 설명보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읽어줄 것이라고 만일 형제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하고 만일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우스홀드 권속을 다른 말로 가족이라. 여러분 앉아있는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기쁨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왜 가족인지 증명해 볼게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형제 자매가 뭡니까?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피가 같아요. 무슨 피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버지고 피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남남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예수를 모를 때까지는 외인이었고 집도 없는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 한 권속이라 가족이라. 가족 안에서 가족이 서로를 아픔을 나누고 기쁠 때 더 기뻐해주고 내 은사로 너를 섬기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고 지체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

0: 사람도 고통이 소외받지 않고 위로받으며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즐거움이 한 사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즐거움으로 번져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권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철부지 학생 시절, 믿음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냥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맛도 몰랐지만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방언을 하면 그것이 신기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그래도 뿌리를 다른 곳에 둘 수 없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뿌려 회개하면서 밤을 지새워보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기억은

소중한 은혜의 경험들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옛날 일을 다시 떠올릴 때 당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과 나누었던 노래들을 잊을 수가 없던 그 경험들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맛본 은혜의 기억들로 다시 한번 그분께 날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 들으시면서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의 음성을 그리고 그의 비단에 살면 들으신 후에 성경책이란 홀리원의 찬양이었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찬양 나누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들 또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유턴이 찬양합니다. 나의 참 친구.

거룩 거룩하신 주 장욱조 목사님의 찬양 이정림 사모님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도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You Raise Me Up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고요. 0703번님께서 부산 광안동에서 오늘 또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저의 28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고 모아온 적금이 만기가 돼서 가족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에도 방문을 했고요. 직원분들이 너무 천사같이 친절하세요 하시면서 그 북한으로 송출하는 안테나를 또 보고 오셨나 봐요. 저도 한번 보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감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 또 생일 또 맞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0대 생일을 제주극동방송과 함께 하셨으니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인 추억을 만들고 오셨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새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좋은데요. 평안하세요라는 찬양이에요. 천소망님이 작곡하신 그리고 보컬로 김경민 사모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금 방송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소망님의 찬양입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의 찬송, 이어서 가스펠 코러스의 시편 40편 들으셨고요. 나무에는 주음성회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겸손하고 친절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더 잘 알려진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이나 재능이 전혀 다른 형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지도력이 있었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나누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던 고충을 안드레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제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형 베드로는 어부였죠. 저희는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할 줄 알았었습니다. 다른 유대인처럼 우리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길 기도했었지만 우리 생전에 뵙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몇 달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형과 저를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하고 사역을 도울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열두 제자들 중 영향력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할 게 없는 12명을 선택하셨던 거죠.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의 임원이었던 시몬이란 친구와 친했었습니다. 시몬, 잘 다녀왔어? 필요한 건 다 샀고?
1: 안드레, 덕분에 잘 다녀왔어. 볼 일도 다 봤고. 다 모여있는 건가?
0: 요다랑 나다나엘은 아직 안 왔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
1: 선생님은 정말 자주 기도하시는구만.
0: 그래, 기도하시면서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기도하시는 걸 어쩌다 보게 됐는데 무릎을 꿇으신 채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꼭 너랑 내가 말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시더라고. 그 장면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들었어.
1: 우리한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나도 힘과 지혜가 필요하거든.
0: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온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돼야 말이지.
1: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0: 그렇게 우린 다른 제자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젠 우리가 정말 그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죠.
2: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겐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0: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1: 예수님과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유다는 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0: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2: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응? 계속 구워준 돈을 안 받다 보면 나중엔 돈을 구워줄래야 구워줄 돈이 없게 되잖아.
1: 유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야.
2: 나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더래. 근데 난 현실적이어서 가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
1: 나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난 믿기로 결심했어.
2: 나도 정말 믿고 싶다니까. 그런데 왠지 너 같은 믿음은 안 생겨.
1: 하루는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제 친구 시몬을 불렀습니다. 시몬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분 후 시몬이 놀라 헉 하는 소리를 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뛰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혼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대로 있었죠. 그 후 3일 동안 시몬은 혼자 무척 힘들어하며 우리와 계속 간격을 두고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두 남자가 특이한 요구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0: 내가 예수인데 무슨 일이냐?
3: 아, 전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듣고 친구인 로마 백부장 대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0: 그 백부장이 병이 들었나?
3: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0: 근데 왜 백부장이 내게 직접 오지 않았지?
3: 자신은 예수님께 부탁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가 해준 일이 고마워서 이렇게 대신 오게 됐습니다.
0: 그럼 그의 집으로 안내해 주게.
3: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까지 가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만 하신다면 그의 종이 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가 말하길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아래 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0: 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베냐민, 네 친구의 종은 이미 나았으니 가서 함께 기뻐해라.
1: 나중에 베냐민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순간 그 종이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린 모두 기뻐했는데 시몬은 전혀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시몬,

0: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무 오래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그때 그 남자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응? 난 못하겠어, 안드레. 노력해도 못하겠다고. 뭘? 선생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열심당의 독립투사였던 거 알지? 내가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가 실패를 해서 많은 동지들이 죽고 나는 겨우 살아남았지. 로마인들은 신원 파악이 된 죽은 동지들에게 복수하려고 그 가족들을 죽였어. 우리 가족은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친구가 날 가로막으며 도망치라고 하더군. 로마인들이 우리 집 주변을 포위해서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도망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아, 그 며칠 전에 본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의 죽음에 조의를 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드레? 그때 그 친구는 우리 가족은 안전하니까 어서 도망치라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1: 시몬,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0: 아까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을 때 난 너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백부장이 로마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평안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걸 느꼈지. 이런 증오심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아.
2: 전 열심당 시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느끼고 있던 큰 절망감과 슬픔을 감지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로마인들을 증오했을 겁니다. 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시몬을 위로했습니다. 해가 뜨기 몇 시간 전에 시몬은 잠이 들었고 전 잠이 든 시몬을 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 말로는 시몬이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저 역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3: 푹 잤느냐, 안드레?
1: 오, 주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몬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3: 안드레, 다른 일을 위해 걱정하니 기특하구나. 네 기도는 이미 받았으니 와서 먹어라. 시몬도 곧 일어나겠지만 너와 먼저 할 말이 있단다. 안드레, 내가 너희 12명을 제자로 삼고 한 말이 기억나느냐?
1: 예,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저희를 부르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제 사명은 무엇일지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3: 넌 재능이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친절하고 너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제일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어. 어제도 다른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넌 깨어 시몬을 위로해줬지 않느냐?
1: 하지만 전 부족해서 제 말로는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3: 시몬 역시 하늘나라에 특별한 사명이 있단다. 로마인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당했지. 치유받아야 할 많은 아픔과 죄책감을 갖고 있어.
1: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자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로마인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바뀌었죠.
3: 난 그를 부르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 시몬은 모든 증오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는

0: 불공평한 처사를 받은 이에게 사역을 할 수 있겠지.
1: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이라뇨? 결국엔 치유를 받을지는 시몬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0: 하늘아버지 역시 그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단다. 강요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구원의 선물과 영혼의 치유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결정은 각 개인이 하는 거지.
1: 시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0: 아니다. 여기 있어라. 시몬, 잘 잤나? 이리 와서 아침 좀 들지.
2: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로 살 자격도 없으니 전 떠나야 되겠습니다.
0: 시몬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러 내 제자로 삼지 않았느냐. 자, 이리 오거라.
2: 선생님께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가르침을 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는 로마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그들을 다 죽이고 싶다고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0: 시몬, 떠나기 전에 우선 와서 내 말을 들어라.
2: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었기에 마음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고 임무를 실패한 제가 싫고 무자비한 로마인들은 증오스럽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제 이 악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0: 시몬아, 넌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2: 당신은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0: 내 믿음이 복되구나.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2: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아픈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0: 맞긴 하다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죄값을 대신 치를 결백한 피를 요구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제사로 바쳤던 거란다. 시몬아,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인 셈이지. 너와 안드레가 지금 이걸 알 필요가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란다. 곧 다른 제자들도 준비가 되면 알려줄 거야.
2: 주님, 꼭 제물이 되셔야 합니까?
0: 그렇단다. 다른 길은 없어.
2: 주님, 언제요?
0: 아버지께서 때가 됐다고 하실 때지. 그러니 시몬, 내게 너의 죄책감과 증오심을 주거라. 난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받고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거란다.
2: 주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넌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내가 줄 때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지.
2: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증오심과 죄책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0: 네 죄는 사함받았다, 시몬. 이제 내가 주는 평안 안에서 머물거라.
3: 우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는 사함받았다라고 하시는 순간 열심당 시몬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시몬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몇 달 후 그 백부장의 마을에 다시 들렸을 때 시몬은 직접 백부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그때 전 시몬이 온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시몬처럼 절대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지붕을 뚫고 란 제목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출연 설영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노예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선 선장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하며 여성과 흑인들을 차별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차별 없이 목회를 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인간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형통함이 함께 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알고 경험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보다는 멈추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조금은 말을 줄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Let My Words Be Few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아는 만큼 말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 더 쉽게 단정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설명하기보다는 조금은 멈추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앞에서는 말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케인 앤 데이비드 레오나드의 Blessed Assurance,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에르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은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면 정직하게 또 모른다고 해야 할 순간도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기보다는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점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말을 더 하는 것보다 한번 멈추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살면서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한부영이 부른 주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We Love의 다시 일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데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숨을 크게 들이키며 저 봄바람이 부는 곳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엔 역시 꽃이죠. 벚꽃, 진달래, 철쭉, 유채꽃, 그리고 장미와 튤립도 피고요. 요새는 길이나 산에서 또 전국의 도로변을 운전하다 보면 이름은 다 모르지만 예쁜 꽃들이, 야생화들이 많이 핍니다. 그 중에 제비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라색인데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올 즈음 제비꽃도 핍니다. 여러 해살이 풀꽃인 제비꽃은 길가나 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기억해보면 어렸을 때 줄기로 꽃씨름을 하거나 꽃반지를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제비꽃이었다고 합니다. 제비꽃의 색깔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보라색과 분홍색, 노랑색, 흰색 참 다양한데요. 꽃말은 겸손과 정절입니다. 지천에 흔하게 널려있는 야생화, 제비꽃을 볼 때마다 앞으로는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요. 꽃말인 겸손과 정절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따라 겸손하게 내 삶의 여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호연의 믿음 따라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아멘.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김종원의 아름다운 연주 차량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호연의 믿음 따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도 믿음 갖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비꽃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야상화의 특징은 어디서나 잘 자라고 생명력이 끈질기단 거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에 뿌리 내리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받고 싶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나눠주시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아멘. 두루바의 하나님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셨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신청해 주시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의 꽃말이 겸손과 정절이잖아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정절인데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 왜 이렇게 사람은 교만한가?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나의 의의가 나의 능력을 자랑했던 제 어리석고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요. 정절이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약속 꼭 붙잡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삼행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처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85세였던 갈렙이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능력도 부족했던 그는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기업으로 받았죠. 눈앞의 어려움이나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거대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아이자야 61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달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레바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믿을만한 존재,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존재가 믿을만한가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도 그리고 깨기 쉬운 것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빈 말, 비어있는 말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국가 사이에 또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 약속은 큰 중요한 무게감을 갖습니다. 아니,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을만한지, 하지만 서로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대치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겠지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또 믿을만한 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복음 통일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어요. 이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지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할 상대, 또 믿을 만한 그 존재에게 보이는 나의 행위이자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돈인지, 권력인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에 또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도 빨리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복음 통일의 그 길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방송가족 동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서울극동방송의 1188kHz AM입니다.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뵙고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성도님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엄효환 전도사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찬송들과 함께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엄요한 전도사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엄 전도사님은 어떻게 또 한국살이에 적응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시는 그 방법도 여러분 이 간증을 함께하면서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분들이 꿈꾸는 복음통일의 그날, 저 북녘 땅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전 삶과 다르게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데, 한 며칠 지나가면서 점점 뭔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할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 문 열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 또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 쉼터에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먼저 이렇게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탈북민 선배들이 나와서 살다가 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고 또 뭐 어디 뭔가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막 그런다 보니까 아마 힘들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일해라고, 돈 벌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럼 할 수 있느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쪽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이 넘겨주는 걸 받아가지고 넣었다 꺼내고 옆에 넘겨주고 이 일만 하면 된대요. 아,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 일을 이제 해서 한 2주 동안 잘 버텨냈어요.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서 지금 과연 내가 뭐 하지? 그런 어떤 목표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뭐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 봐봤을 때

내 모습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몰렸고 그리고 그때 어떤 저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거잖아요. 뭔가 가서 내가 꿈을 꾸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더 이상 뭐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북한에 두고 온 엄마하고 누나가 있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든 부분을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겨낼 수도 있고 또이 외로움을 정말 이 가족을 데려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참아보자 하면서 한 20일까지 버텼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옆에 사람들은 이제 휴식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그래도 대화라도 하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도 혼자이고.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나는 이제 돈이고 뭐고 이거 못 견디겠다. 뭐 일이 힘들어서는 전혀 아닌데 이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엔 이제 쉼터로 돌아 올라와서 다 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북한에선 정말 배고프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그냥 사는 것 같았고 삶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또 그냥 막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대안학교에 가서 그래도 좀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이제 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거기라도 또 가봐야 되지 하고 이제 대안학교 갔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9시가 됐더니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책 하나씩 나눠주고 첫 시작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천국에 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또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또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주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어지다가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북한 땅에서 이곳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두만강을 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중국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없어진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점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앉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평신도로 훈련 받은 분이 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 찾아와서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눠주니까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뭐 물론 이제 어려운 거 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뭐 어떤 것으로 되진 않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너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한번 기도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언제든지 또 같이 시간을 갖자 하면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한장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너가 지금 안 되는데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한 세 가지만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일단은 담배를 끊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45분 수업을 좀 앉아서 읽고 싶고 이 검정고시 8과목을 봐야 되는데 한 2년 됐던 3년 됐던 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고 빨리 이제 좀 당당하게 그래도 고졸 학력 정도라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또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너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 말씀 한 구절 이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글쎄 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뭐 못했지만 한번 너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좀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냥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적은 거 놓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 정도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금년은 이제 100일 도전해서 그 학교 교무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 100일 도전표를 딱 그려놓고 붙였어요. 뭐 얼떨결에 아무튼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이제 담배가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는 그 100일 도전표에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8과목 다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45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앉아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보내지면서 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교회에 한번 더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4월 마지막 주쯤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금종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막 경대상을 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저기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구출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아, 그리고 내 삶에 자그마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 있어서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기숙사에 이제 돌아가는데 계속 이제 그게 들려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한번 내가 한번 나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하고 결심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한켠으로는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한켠으로는 뭔가 경험이 됐고 막 이게 갈등의 시간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 나도 뭔가 대학 공부 이제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이제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1년 늦게 왔다고 생각하고 1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 그리고 1년 성경 읽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봤는데 거짓말이더라. 그럼 내가 평생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안 믿으며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아니, 문득 드는 거예요. 갈등의 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만 오면 똑같은 설교. 점점 이제 그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 통독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리는 걸 막 뿌리치고 통독학교로 들어갔어요.
1: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먼저 온 통일, 통일을 준비하기에 먼저 오신 이분들이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잘 품고 섬기면서 주의 나라의 이 귀한 일꾼들도 잘 세워가야겠지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릴게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중국 유조선이 공격받으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WTO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디지털 전송 무관세 유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로봇 심판 도입 이후 포수의 역할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모인 5만여 팬들과 만나 한류의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텅스텐과 몰리브덴을 앞세워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경제 성과를 앞세워 당 기관과 기업소 간부 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를 혼동한 채 관세 부과 근거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무역법 122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해당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새로운 방식의 플랜 B 관세로 글로벌 10% 관세를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전국 단위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해당 관세 역시 원래 7월 종료 예정이었다며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이후 중동 해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소유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지난 4일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걸프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갑판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선박은 마셜 제도 선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공격 주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이후 중국 관련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중동 해상 물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수만 명의 선원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구축함들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조속히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이 먼저 민간 지역과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탈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돌연 중단한 배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사우디가 미국의 작전 계획 발표 이후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을 제한했고 이것이 작전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사우디 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사우디 측은 중동 긴장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직접 통화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작전 중단 발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후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다시 영공 사용을 허용하면서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동맹국들 역시 직접적인 안보 부담과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무역기구 WTO 회원국 19개국이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했으며 회원국들은 상호 간 전자전송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음악과 영상 스트리밍, 게임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존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WTO 강요회의에서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다자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무관세 원칙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여국들은 공동문건에서 다자간 합의가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국들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인 ABS 챌린지가 도입되면서 포수의 역할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심판 판정을 유지하되 선수들이 필요할 때만 자동 판독을 요청하는 방식의 ABS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00여 차례 챌린지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판정이 번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비 측 챌린지 성공률은 약 60% 수준으로 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는 포수들의 스트라이크 존 판독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트를 움직여 스트라이크 판정을 유도하는 프레이밍 기술이 포수의 핵심 능력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볼과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 챌린지를 요청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의 딜런 딩글러와 콜로라도의 헌터 굿맨 같은 포수들은 높은 챌린지 성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통업계도 관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고 전체 응답자의 29.2%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월 평균 지출은 약 12만 6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사료와 간식, 생활용품 구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조 6천억 원에서 오는 2031년에는 약 3조 9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도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마트 몰리스는 반려견용 냉면과 빙수 같은 이색 간식을 출시했습니다. 또 유한 킴벌리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숙면 체험 행사를 여는 등 체험형 콘텐츠 경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글로벌 K-POP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시티를 뜨겁게 달구며 한류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BTS 멤버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올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팬들에게 인사했고 대통령 궁 앞 소칼로 광장에는 5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RM과 V는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고 팬들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BTS가 있다는 문구에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실제로 BTS를 본 감격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BTS는 이날 셰인바움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환담했고 대통령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BTS를 환영하며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BTS 공연으로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S는 현지에서 사흘 동안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연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광물을 활용해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선 시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일부 무역회사들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광산 개발 장비와 설비 투자를 받는 대신 텅스텐과 몰리브덴 같은 광물 원료를 제공하는 방식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가공 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비 투자 대가를 광물로 상환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굴착기와 중량 화물차, 금 가공 설비 등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텅스텐과 몰리브덴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 핵심 광물로 꼽히지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상 명시적 금수 품목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제재의 틈새를 활용해 외화 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료 형태로 직접 거래할 경우 유통 속도를 높이고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간 비제재 광물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당 기관과 주요 기업소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는 당과 정권기관뿐 아니라 국가관리기업소까지 실무형 간부 중심의 인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간부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생산과 재정, 행정관리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주요 보직 후보로 거론되면서 단순 충성보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집행과 책임 추궁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총무부장을 맡은 이후 총무부의 위상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향력이 약한 부서로 평가됐지만 최근 당 중심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조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식통은 간부들 사이에서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향후 권력 구조와 생존을 가를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황해도에서 새벽부터 시작돼 함경도는 아침부터 그리고 평안도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4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에서만 오전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4도, 신의주 11도, 삭주 8도, 강계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강계 23도, 신의주와 삭주가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장현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개성에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이 23도, 개성과 신계가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에서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고성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함흥과 웅기 10도, 청진 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0: 15도, 원산 22도, 고성 21도, 청진과 운기가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날씨가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한민족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또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셨을 북녘 땅에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탈북민분들, 또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너 예수께 조용히.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말씀을 따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과식과 게으름, 질투와 같은 일곱 가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수칙들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목회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이때 정의한 일곱 가지의 죄가 아니었죠. 아케디아라는 영적 무기력 증상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이나 기도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1시간은 지난 것 같이 지루해지는 느낌이나 일덕 말씀을 멈추고 산책을 해야 할 것 같은 먹먹함처럼요. 이 모든 현상들이 당시 목회자들의 공통으로 느끼는 현상이었다고 하죠. 이에 굴복해 자리를 떠나면 잠시 마음은 편하지만 다시 기도와 묵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거짓말처럼 무기력 현상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샘솟았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목회자들은 아케디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서 머물러 버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극심하게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 머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복된 하루, 복된 새벽 시간 이 문을 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의 오직 주만이, 이어진 연주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녘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오늘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사역자 이성신 씨였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에 오줌 똥 쌌으면 갈아달라고 울고, 엄마가 어디 나갈 때 엄마 가지 말라고 울고, 있는 그대로 천진난만한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구김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아이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느냐?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일학교 학생을 안아본 적이 있나? 우리들은 고아를 안아본 적이 있나? 나는 장애우를 안아본 적이 있나? 우리들은 사회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안아본 적이 있나?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 어린아이의 특징과 또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은혜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린아이들이 낮춰요, 땡깡 부려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죠. 뭐냐? 낮추라는 것은 겸손의 교훈이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청진과 어랑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에서 오신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진이 고향이신 정착 8개월 차 되어가는 우리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5개월 차의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또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까지 나눠봤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부터의 선생님들에게 펼쳐진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두 분이서 이제 5개월, 8개월 되셨잖아요. 그럼 집이 어느 정도는 다 채워지셨을 것 같아요?
1: 우리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덮는 것부터 가정 도구까지 다 준비해줘서요. 지금은 집을 아마 한국 사람
0: 못지않게
1: 잘 해놓고 다 살아요. 그리고 나올 때 또 하나원에서도 또 우리한테 또 상품권도 또 주고 그걸로 다 이마트에 가서 이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도 다 싸놓고, 네. 그리고 집을 아예 중국에 있을 때보다도 집을 아예 멋있게 하고, 그리고 가고 살고 있어요.
2: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일상의 환경을 다 채워.

0: 키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의 그 삶을 너무나 잘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지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1: 전번 주말에는 복지 공부한다고.
0: 아. 예,
1: 요즘 우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2: 공부하고
1: 네. 사회복지 공부해요.
0: 사회복지 두 분 다 네, 사회복지 네, 공부하세요?
1: 몇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론도 듣고 이제 공부하려도 가고 시간 그날 안 돼가지고.
0: 네.
1: 예, 전번 주에는 조금 그래 지나고 집에서도 뭐 성경책도 보고 그랬잖아요.
0: 아.
1: 기도도 하고 하니까.
0: 네.
1: 오늘 못 가면 내일 또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네.
1: 어떻게 하면 공부해가지고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0: 사회복지 공부하셔서.
1: 네, 사회복지.
0: 네. 사회복지사로서.
1: 예. 네.
0: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걸 목표로 네. 하고 계신 거예요.
2: 네. 네.
1: 자격증 따야지 않아요?
0: 네. 네. 선생님도 그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2: 같이 공부하지요. 계속 공부하러 다니지요.
0: 네. 요즘 공부하시는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2: 아직은 시험 준비는 아직은 우리가
1: 6월달 우리
2: 초기 돼갖고 아직은 하는 것 그거는 시험 그건 없고 그냥 강의를 듣는 거지요. 교수님의 강의를 교수님 강의가 그냥 바뀌었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지요.
0: 아, 우리가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거예요?
1: 사회복지 홍마미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따야 되고
2: 사회복지에 무슨 네, 사회, 뭐 어디 연구되는데도 예, 가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네. 네.
2: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50이 넘었으니까 60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만이
0: 네.
2: 내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존을 유지해도 좋고 또 나라에서 우리를 해준 것만큼 우리도 사회 복지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제 나라의 그 배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고 있게 그런 길을 자격증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0: 근데 정착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네. 공부를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셨네요.
2: 네. 인터넷 때리니까 다 네. 나오더라고요. 통일부 인터넷도 때리고 그다음에 하나재단에도 들어가서 때리고 하니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사회복지 이런 걸 해서 우리 나이에 맞게 앞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걸 그걸 자격증을 취득하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0: 그러면 두 분이서 그리시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들이 있으세요?
2: 우리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네.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나고 뭐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가서 거기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에 이게 보답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지요 우리도
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사회복지사로서
2: 네.
0: 요양보호사까지 생각을 하고 네, 계신 네, 거예요 네. 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정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눔을 하나의 꿈으로서 갖고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정착을 하시고 나서 지금 현 사회에서 꿈꾸는 모습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언제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분단의 장벽이 넘어졌을 때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림들이 있으세요? 내가 다시 북녘 땅에 갈 수 있다.
2: 꿈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꿈은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한테 많이 되게 해서 통일이 되고 서로 북과 남이 딸로 없이 한 나라가 돼서 한결이가 돼서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서로 형제들도 마주 볼 때가 꼭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해요. 하느님이 배려해 주면 꼭 거기 뭐 실현된다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0: 네. 그럼 만약에 갈 수 있는 때가 오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2: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라를 이렇게 많이 근데 그게 우리 그 북한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많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통일이 됐다면 하느님이 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0: 우리 선생님은요?
1: 네. 그러니까 저도 통일이 돼서 북과 남이 합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를

0: 북한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덕에 한국이가 이렇게 살고 우리도 탈북민들이 도움이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1: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들 그런 소망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북녘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지난날처럼 중국에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갖고 있는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이래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모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그 은혜의 여정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염선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면서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시편 143편 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탄원에 귀 기울이소서. 당신의 성실과 의로써 나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녘 함께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2일 화요일의 새벽의 문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을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그 국동방송.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3: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

0: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1: 자강도입니다.
0: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0: 아, 산이 많아요. 네,
1: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골골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0: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네.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1: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0: 언제쯤 가신 거예요?
1: 저는 1992년
0: 92년이요.
1: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1: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0: 네.
1: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네.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0: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1: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0: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1: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0: 네.
1: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그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0: 꽃제비라고 하죠.
1: 네,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었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0: 네.
1: 러시아에 같이 나온 친구가 약을 사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0: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대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뭐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네.
0: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위부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라디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택되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 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서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말로
1: 네.
0: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요한복음 3장 10 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1: 네.
0: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0: 맞아요.
1: 단어잖아요.
0: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 쪽으로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번 그런데 이제 종교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베리아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2시, 러시아에서는

0: 시 대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1: 네.
0: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버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0: 아닙니다.
1: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1: 아.
0: 중국산 녹음기가 라디오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때 이제 그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석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떡방에서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극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극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1: 러시아에서.
0: 써있고. 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즈음에 내 삶의 변화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는 새 삶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주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매우 긴장을 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변화, 행복한 변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이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던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것과 변화된 축복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단칸방에 살던 가족이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도 이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0: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된 것이라고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시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권고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가능의 비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지옥 갈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의 계절을 누리며 즐기며 강건하게 사시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오후 시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함경북도에서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포항, 제주, 목포가 16도,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가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1도, 함흥이 10도, 청진이 7도, 강계가 5도, 해산이 3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평양과 강계, 해산, 포항이 23도, 신의주와 개성, 서울과 춘천, 대구가 22도, 강릉과 광주,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절을 누리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74장, 새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통합찬송가 174장, 새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븐 스피치 축복 언어 원장 전 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 되어서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눈물겨운 일들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과 북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개역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그리고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광야로 돌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39년의 방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39년이 지난 지금 자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야 했던 그 39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하며 마주치게 될 세 민족,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일산의 주인인 에돔 족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형통의 문은 닫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고생의 문은 활짝 열려 홍해길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세일산의 주인공들을 만나면 스스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에돔 족속의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안 준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에돔 족속에게 에서의 후손들에게 세일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만난 에돔 족속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숫자, 무엇보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단 한 발자국도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 즉 야곱의 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형제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형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 형제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완전히 크게 돌아서 광야로 가야 했죠. 그럼에도 모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사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방황한 거예요. 형제의 나라 역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아 그들은 더 방황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단지 고통만 있었던 것도, 단지 방황만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셨다고 설명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에돔을 크게 돌아 우회하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함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회하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민족을 만납니다.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를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 하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모압을 넘어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에돔에서처럼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루하루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장 13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아멘.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에 있는 시내입니다. 여기를 건너면 모압이 나오고 모압 후에는 암몬 땅이 나옵니다. 38년을 방황하던 광야에서 나와서 모압과 암몬을 우회만 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을 모세는 기록해 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현실적인 말만 듣고 원망했던 그들 이스라엘이 세렛 시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38년 동안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들이 모두 죽은 후에야 그 불신앙에 대해 책임이 없던 2세대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나안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쉴 곳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나라들이라는 이유로

0: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 성도들도 북한의 형제 자매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마음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나안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70장, 새찬송가 330장, 어둠밤 쉬 되리니, 통합찬송가 370장, 새찬송가 330장, 어둠밤 쉬 되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라고 해요.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쫓아갔고 25절에 보니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하여 작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브넬이 26절에 보니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해요. 사실상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동족 상쟁의 참혹한 일의 책임이 형제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이 맹렬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요압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이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죠?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족을 운운하며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모든 전쟁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나요? 요압도 아브넬과 다를 바가 없어요.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하지 않아요. 요압은 이 전쟁의 책임이 먼저 전쟁을 제안한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나팔을 불어 휴전을 선포합니다. 아브넬과 그 추종자들은 밤을 새워 자기들의 처소인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과 그 추종자들도 밤을 새워 자기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30절과 31절에 보니 다윗의 신복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 결과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싸울 때는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둘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나고서 양측의 피해만을 놓고 보면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감안하면 용장 아사헬을 잃었으니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양측의 전사자 중 각기 12명은 기브온 연못에서 일제히 죽었어요. 거기서 소년들이 죽은 후에 시작된 본격적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7명이 전사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48명이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된 두 집안 싸움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해요. 그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겨서 강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이는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의 조건들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대적인 사울의 집안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까닭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라를 더 중요히 생각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집안까지 껴안은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사울 집안까지 다 껴안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고 복수하려 들지요. 내가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이는 사울의 집안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까지 다들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다윗은 어떤가요? 수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기는 데만 집중하나요? 내 옆 사람도 돌아보나요? 내 시간과 물질을 이타적으로 쓰며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던 모습을 회개하며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 주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제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실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임원이었던 저는 학예회 사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행사 당일까지 초긴장 상태로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부담과 욕심은 결국 실수로 이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안해서 함께 사회를 보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 욕심이 만든 결과인데도 비겁하게 친구를 탓한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은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동생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것도 참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내며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도 혈기를 내며 서로를 죽이려고 무의미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결국 30절 3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저도 혈기와 고집을 내세우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제가 잘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동생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화를 내게 되더라도 빨리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수없는 광야를 지나며 패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울부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기에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하여 간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 때문이야 외치며 책임을 전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곁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기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를 외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끝없이 고백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0: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번에 강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점점 강하여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이 시간 통해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든 후에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진 않더라도 생활

말에 불편하진 않아야지요.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헨리 포드에게 말한 것이죠. 그때 헨리 포드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이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우리는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 가정이 꿈꾸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믿음의 가정 원웨이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볼펜의 쓰임을 잘 아는 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특공무술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어렵게 여겼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어느새 속마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한 학생이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여기 볼펜의 쓰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볼펜을 만든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을 만나는 접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목사님은 고민 끝에 교회를 헬스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시켜주는 헬스장이 되고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됐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민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일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전하게 하소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복음 전파에 선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베이스 오영광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원 원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가정.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교는 불효도라고 오해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제사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반대에 부닥쳤고 또 부모도 모르는 오랑캐에 도라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불효의 존경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지 산소에 가서 과일 몇 개 술 한 잔 따라놓고 절 몇 번 하는 것이 효대인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 서너 번 하는 것이 효도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서 유학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희 큰 형님이 북어 두 마리하고 정종 한 병하고 우리 사형제하고 장조카하고 다섯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 따러 놓고 북에 거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하더라고. 그날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는 기도를 할게 양해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형님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권면으로 우리 큰 형님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고조할아버지, 친조할아버지 내가 어려서 느낀 것은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제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제사를 지낼 때 초저녁에 지내는 게 아니라 12시 지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피곤하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잠에 들어가면은 음식도 못 얻어먹고 큰 어른들만 가서 절하고 음식 나눠 드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친 것은 제사예요. 그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우리 형제들은 지방도 쓸 줄 몰라요. 어디 가서 지방 쓰는 사람한테 지방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도 제사를 고집하는 우리 형님들에게 형님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 막내가 목사니까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우리 큰 형님이 그럼 추도시기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추도시기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오라고 그때 고명진 목사가 전도사였었어요. 글을 고쳤어요. 자네가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와라. 그리고 우리 큰형님의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 때인데 네가 이 양력을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외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님 꼭

12시에 제사를 해야 됩니까? 12시에 꼭 추도 예배를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혼이 오신다면은 초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자정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초저녁에 추모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몇 분들 모시고 추도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간단히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막내, 우리 큰형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양력을 읽어내라 가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 줄 몰랐어.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우리 형님들도 눈물을 닦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형님 추도 예배가 어때요? 추도 예배도 괜찮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 김씨 가문이 제사 제도까지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추도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화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적에 보니까 제일 큰 방해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기독교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효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 선생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된 일이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점 드린다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라시대에 흥덕왕 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항상 할머니의 밥을 뺏어 먹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사를 넉넉히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손순은 어떤 날 아내더러 여보, 아이는 또 날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 얻지 못할 것이, 한 번뿐 얻지 못할 것이니 아이를 없이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내도 효성이 극진한 부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이를 업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땅에다 묻으려고. 그런데 땅을 파는 중에 졸지에 속종, 돌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외는 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돌종도 함께 가지고 돌아와 종을 들보에 매달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는 커서 왕궁에까지 들리더랍니다. 왕은 그들의 사정을 알자 옛적에 곽신이라는 이가 아들을 파묻을 때에 하늘에 금솥이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참 전후가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임금님께서 집 한 채를 지어주고 해마다 쌀 50석씩을 하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로 복된 것은 효심입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성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효도하지만은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데 어찌 자식이 자기에게 효도하겠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 효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를 속을 썩이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한들 그것이 과연 효도인가? 구원의 요건의 절대 필수품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갈 때 선물은 금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가면 그 생활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로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이 성경의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인데 왜 사람들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는 천륜과 일륜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천륜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입니다. 일륜, 천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륜의 제1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천륜이에요. 일륜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지.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교는, 천륜은 모르고 인륜을 잘 알기 때문에 유교처럼 효도를 상승하는 종교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효도의 교훈을 살펴보면 유교 복음과는 더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효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오형지속 삼천이 죄마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삼천 가지의 죄 중에서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것이 죽으리라.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잘해야 100가지 행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만나지도 않고 새겨보지도 않은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노파한테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그 할아버지한테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그게 얼마나 좋은 법치인지. 그런데 참 생판 모르는 노인네를 보고 어머니라고 모셔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효도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한 줄 믿습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자라던 아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부모와는 팔촌이 되고 말았어. 이해가 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 그럴 거다, 요즘 장가 간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경제학자요 국회의원이었던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신부 장관까지 되어서 우편 전보 서비스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25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아버지가 잘못 총을 쏴가지고 아들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려고 했죠. 또한 죽고만 싶어 했습니다. 이로 절망한 아버지는 그저 기회만 보면 자살할 기회를 봤지만은 실명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느라고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비록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아요. 헨리 포셋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 하며 살아간 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 하던 청년의 마음에 정말로 희망과 에너지가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좌절해서 일어나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은 점자를 배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움이 이어가던 헨리는 많은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일들을 해내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영국 교통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헨리 포셋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귀감을 줬습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킨 서진 카로 파월스 아버지입니다. 에이사 파월이라고 하는 분,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양반 팔이 하나 없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파월스 할아버지 왜 팔이 하나 없습니까? 사냥을 하다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걸 잘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기차, 레일로에서 일하는 기차 지나가는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요만큼에서 삽을 여기다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 아,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팔이 하나 떨어져도 웃기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참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유학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효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뭘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효도를 하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효도를 하면 잘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잘되느냐? 자녀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집안도 잘되고 만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평생 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며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은 하인에게 배에서 내 짐을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선원이 되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미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군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인디언 추장이 자기 인디언들에게 워싱턴을 향해서 계속 활을 쏘라고 하는데도 활이 다 지나갑니다. 한 번도 화살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장이 워싱턴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집중사격을 해도 화살에 맞지 않는 당신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조지 워싱턴은 나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 효도하면 장수를 한다고 그랬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수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황제들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오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산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빌리솔 다 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먼저 인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홀로 계실 때 잘 해드려 보려고 노력을 무척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미국 구경 한번 못 해드린 게 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만 했다면은 내가 미국 모시고 가서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내가 다닐 학교도 보여드리고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킨 사람 내 집도 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일 얼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동안에 부모에게 효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효도의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물질에 있질 않습니다.

0: 없습니다. 용돈 조금 준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옷 조금 사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해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어머니가 한국을 두 번 방문하셨어.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한국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간다니까 서운했었어요. 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 자기 집 근처에서 살기를 원한 엄마의 심정을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오셨길래 애따 양장점에 가서 옷을 11벌을 해드렸어. 그게 뭐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딸을 한국까지 보내주신 장모님이라 한국을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그것이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딸을 한국 신랑한테 맡겨서 한국까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까지는 옷 11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지는 몇 군데 구격시켜준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외가 장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자주가 찾아뵙기도 하고 좋은 곁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각하면서 독일 속담에 부모는 열 자녀를 기르는데 열 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고 그동안에 좀 무색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제1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곳곳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각 처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세상을 바꿀 지혜를 구했더니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도록 내면의 어두움을 보게 하셨다. 평탄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거친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상처 없는 삶을 원했더니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셨다.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먼저 사랑을 베풀 때의 충만함을 알게 하셨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하루를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셨다.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이 기도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화요일의 아침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 아침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겨진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올댓 팀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루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복된 화요일에 어찌 보면 우리가 상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용기를 얻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할 뿐이죠. 연약함 중에도 기도할 때 신비로운 그 깊은 응답을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 너머에 숨겨진 주님의 더 큰 그 깊은 뜻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분 이상에게 공유해 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아, 7205님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만물에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8040님도 조금 전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셨대요. 참 좋은 아침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프닝 공유해 주세요 라고요. 3522님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프닝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2046님도 기도의 힘 능력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요, 여러분에게 영상 두 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극동방송 호남권 전도대에 있었던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고요. 또 하나는 영남권 전도대에 있었던 정말 700인의 합창단 오늘 그 찬양도 보이는 라디오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호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이번 전도대에 있었던 이 찬양을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짱짱 성경
1: 암송.
0: 매주 화요일 아침 짱짱 성경 암송,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습니다. 조금 전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봤는데요. 이 아침에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말씀도 암송하고 찬양도 부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피디님, 우리 문혜정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몇 주 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 뵙는 건지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0: 네. 네, 조금 전에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찬양 참 은혜롭죠?
1: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아이들의 표정과 그 모든 그 퍼포먼스가 너무 은혜롭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오늘 날씨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참 이 하루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의 신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로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응답이 B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응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우리 주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정 피디님, 오늘 네. 이 화요일 기대가 되죠?
1: 네, 오늘 더 기대가 되고요. 요즘에 참 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만큼 말씀 암송하기도 딱 좋은 날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말씀 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지금 마이크가 켜있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전국의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우리 임용필님, 우리 김하옥님, 김정라님, 우리 한선우님, 조재희님, 그리고 우리 조이와 매일 성경 한 구절님도 그렇고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정 PD님?
1: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네요.
0: 좋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먼저 들어가세요.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댓글을 이렇게 남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강정혜, 임애자, 김덕호, 박지혜, 김명순, 한선우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금강전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재종님도, 히야스토리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문상희 전도사님도 아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잘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선생님을 좀 만나볼 텐데요. 보면서 암송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요.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거의 한 달 만에 목소리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1: 와. 와.
0: 할렐루야 사모님 강건하셨어요?
2: 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이 5월에요. 네. 우리 백은실 사모님이 강의 가시는 데가 많이 계십니다.
1: 더 바쁘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자,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또 오늘 말씀 암송, 이 아침에 정말 힘있게 저희가 말씀 암송을 할 텐데 어떤 성경 구절 암송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2: 네, 오늘 함께 암송할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가정의 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귀한 아침, 자,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하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오랜만에 외치는데 더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0: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선포해 주시고요. 또 연이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2: 아멘.
1: 이 말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아주 단순한데 이 진리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 안으로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면 좋겠고요. 예정 PD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많은 분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또 오프닝 말씀 보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 자, 오늘 말씀 암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0: 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2: 이는
1: 이는
2: 혈통으로나
1: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1: 뜻으로
2: 나지
1: 나지 아니하고
2: 아니하고
0: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1: 이는
2: 이는 혈통으로나
1: 혈통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사람의
1: 사람의
2: 뜻으로
1: 뜻으로
2: 나지
1: 나지 아니하고.
2: 아니하고
0: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이성구님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김진현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이상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세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2: 이는
1: 이는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사람의
2: 사람의
1: 뜻으로
2: 뜻으로
1: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1: 아니하고. 이는
2: 이는
1: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사람의
2: 사람의
1: 뜻으로
2: 뜻으로
1: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1: 아니하고. 이는
2: 이는
1: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사람의
2: 사람의
1: 뜻으로
2: 뜻으로 나지
1: 나지
2: 아니하고.
1: 아니하고.
0: 잘하셨습니다. 뒷소절 암송할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 오직
2: 오직
1: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1: 난
2: 난
1: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2: 오직
1: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1: 하나님께로부터
2: 난
1: 난
2: 자들이니라.
1: 자들이니라.
0: 자,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있는 자리에서 세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2: 오직
1: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1: 하나님께로부터
2: 난
1: 난
2: 자들이니라.
1: 자들이니라.
2: 오직
1: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1: 하나님께로부터
2: 난
1: 난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1: 오직
2: 오직
1: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1: 난
2: 난
1: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 이는
2: 이는
1: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사람의
2: 사람의
1: 뜻으로
2: 뜻으로
1: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1: 아니하고 오직
2: 오직
1: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1: 난
2: 난
1: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 이는
2: 이는
1: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사람의
2: 사람의
1: 뜻으로
2: 뜻으로
1: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1: 아니하고
2: 오직
1: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1: 하나님께로부터
2: 난
1: 난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김명수님, 아이스베어님, 이교무님, 그리고 이리큐님. 아, 이게 영어 아이디인데 너무 어렵네요. 서정희님도 그렇고요. 우리 정경자님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 세번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힘있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2: 이는
1: 이는
2: 혈통으로나
1: 혈통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사람의
1: 사람의
2: 뜻으로
1: 뜻으로
2: 나지
1: 나지
2: 아니하고
1: 아니하고
2: 오직
1: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1: 하나님께로부터
2: 난
1: 난
2: 자들이니라.
1: 자들이니라.
2: 이는
1: 이는
2: 혈통으로나
1: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사람의
1: 사람의
2: 뜻으로
1: 뜻으로
2: 나지
1: 나지
2: 아니하고
1: 아니하고
2: 오직
1: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1: 하나님께로부터
2: 난
1: 난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1: 이는
2: 이는
1: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1: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1: 사람의
2: 사람의
1: 뜻으로
2: 뜻으로
1: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1: 아니하고 오직
2: 오직
1: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1: 난
2: 난
1: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1: 요한복음
2: 요한복음
1: 1장
2: 1장
1: 13절
2: 13절
1: 말씀.
2: 말씀.
1: 아멘.
2: 아멘.
1: 좋습니다,
2: 와.
1: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요, 사모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고 심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0: 네, 가족의 소중함과 믿음의 유산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됨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문의 혈통이나 뭐 전통이나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어

0: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유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고 반드시 계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모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2: 오늘요, 사모님과 막
1: 네.
2: 그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1: 조금만
2: 더.
1: 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듣고 싶은데.
2: 오늘 사모님, 그러면
1: 네.
2: 그래도 오늘 방송가족들에게 이 5월에, 사모님이 이 5월에 진짜 가정 강의 엄청 가시거든요.
1: 그렇죠. 꿀팁을
2: 오늘
1: 좀 듣고 싶습니다.
2: 1분만
1: 네.
2: 조금 더 강의 한번 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남겨야
1: 어떻게,
2: 될까?
1: 과연
2: 한번
1: 어떻게.
2: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How?
0: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모교육이나 가정예배 세미나나 다양한 강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명, 사역 이전에 사귐이 먼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강론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먼저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또 정답인 것 같습니다.
2: 좋아요. 오늘 우리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참 이렇게 귀한 마음을 나누고 말씀도 심고 우리 가정 속에 이 믿음의 유업이 전수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큰 소리로 나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작. 이는
1: 이는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1: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2: 사람의 뜻으로
1: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1: 아니하고 오직
2: 오직
1: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1: 난
2: 난
1: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1: 요한복음
2: 요한복음 1장
1: 1장 13절
2: 13절 말씀.
1: 말씀. 아멘.
2: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라디오 좀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연결할 거죠, 이정
1: 네,
2: PD님?
1: 맞습니다. 지금 아이디
2: 지금 차량 차주를.
1: 교우문님께서 도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열정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혹시 유튜브 검색 어려우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좋습니다. 자, 오늘 복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세호 님도 밥 먹으면서 따라했다라고 하는데요.
1: 오,
2: 오늘 보이는
1: 네.
2: 라디오 여러분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보라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영상을 또 보여드립니다. 지금 며칠 전이에요.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1: 네.
2: 우리 영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가 70주년 기념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700인의 찬양단에 정말 귀한
1: 네.
2: 찬양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함께 들어오셔서 이 감동의 현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0: 와, 와. 살아계신 주까지 예정 PD님.
1: 네.
0: 와, 정말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 우리 700인의 찬양단의 와.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네. 뜨거워지죠.
1: 온 세대가 함께한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1: 처음에는 학생들의 세대. 소리도 들리고
0: 그러니까요.
1: 우리 어머니, 할머니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네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감격스러운 현장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현옥 권사님도 조숙경, 박기성, 이미경님도 정세빈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네. 권사님이 계세요.
1: 권사님이 계십니다.
0: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짱짱 성경 암송에 함께할 우리 김혜신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청운교회 김혜신 권사입니다.
1: 어허. 청운교회 김혜신 권사님.
0: 청운교회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2: 네, 저희 청운교회는 이제 고요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이 넘치시는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또 선교적 사명을 띠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아주 복된 복음의 교회입니다.
1: 와, 전도하고 야. 선교하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
2: 네, 네.
0: 우리 김 권사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1: 네.
0: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1: 되게 고우세요.
2: 감사하셔야
1: 되는데.
0: 지금 피부도 엄청 고우신데요.
1: 그러니까요. 도자기 피부세요.
2: 감사합니다.
0: 도자기 피부.
1: 도자기 피부세요.
0: 아 좋습니다. 네. 권사님 오늘 일단은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2: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극동 방송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사랑하시는
1: 애청자세요.
0: 권사님으로
1: 네.
0: 제가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일단은 말씀 암송을 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짧게 네. 할게요. 자 네. 시작.
2: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1: 아멘.
0: 아, 네. 와. 권사님 축복해요.
2: 야.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아침 방송 잘 들으십니까?
2: 네, 전에는 이제 아침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침 일찍 또 일도 나가고 또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 운동하러 가는 시간인데
0: 야.
2: 오늘 미스바기도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을 쉬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잠깐 비었습니다.
0: 야.
2: 그래서 오늘 전에는 늘 듣다가 요즘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또 일도 하면서 이거 잠깐 못 들었었습니다. 잠시 동안. 네.
0: 아니 근데 오늘 미스바 기도회를 가신다고요?
2: 네, 오늘 미스바 기도회 가려고 지금 이 시간 운동 가서 있을 시간인데 오늘 마침 뺐습니다.
0: 야.
1: 야, 미스바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2: 네.
1: 일정을 바꾸셨어요.
2: 네네.
0: 오늘 미스바 기도회 강사님 누가 오는지 알고 계세요?
2: 네 들었는데 지금 성함은 미국에 그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오신다고.
0: 미국에 네. 50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 잭 그레엄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네. 우리 영남권 또 전도대회를 마치고 그렇죠 주 강사님으로
1: 네.
0: 마치고
1: 네.
0: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또 미스바 네. 기도회 집회를 인도하셔서 9시 30분에 여러분 그래서 9시 반까지 오시면 안 되고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 우리 김혜신 네. 권사님도 이 아침 방송 마치고 이제
1: 바로
0: 출발하시겠네요
1: 네.
0: 권사님.
2: 네네네.
0: 야 우리 그러면 권사님은
2: 어떤 만나게 됐습니다.
0: 어떤 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2: 기도 제목은 이제 지금 또 잠깐 쉬고 있는 남편 집사님하고

0: 또 아들 가정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또 아들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1: 이야, 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0: 네.
1: 오늘도 우리 김혜신 원사님이 이렇게 미스바 기도에 가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있는 이유는, 또 그동안에 기도할 때 얻었고 받았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도 응답의 신비, 우리 권사님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되게 큰 사고를 당해서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막 응급실로 쫓아갔다가 아이 이제 수술 마치고 잠깐 이제 일하다가 바로 갔었기 때문에 잠깐 집에 왔는데, 옷까지 챙기러 왔는데 이 방송이 마침 그 기도 시간인 거예요. 중보 기도 시간. 그래서 그때 이제 중보 기도에 올렸어요. 아들이 이런 상태니까 기도해 달라고 올렸는데 아들이 잘 일어나서 학교도 잘 마치고 또 이제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게 이제 또 기도 제목이고, 남편과 아들이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도 또 기도 부탁 올렸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중보 기도에 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 요청도 하시고 미스바 기도회도 기쁨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아니 근데 권사님, 혹시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막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는데 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드님 내외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또 했다가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2: 낙심할 때가 뭔가
1: 지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1: 우리
2: 있어요.
1: 권사님도 그런 적 없으셨어요?
0: 저도 한때는 많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럴 때 이제 저도 극동방송을 그때 만났거든요. 늘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찬양 테이프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제 극동방송이 잡혔어요. 근데 이 극동방송은 저한테 필요한 모든 거를 정말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그래서 정말 친구 같고 또 이렇게 예수님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에서 찬양에서 늘 그 고민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해답을. 그래서 저는 이게 주방에 항상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거나 마음에 이렇게 조금 근심되는 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정말 이 극동방송에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합당한 해답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 김혜신 권사님 또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이렇게 청원교회를 섬기시는 이 뜨거운 또 권사님이 오늘 그 또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스바 기도회에도 가신다고 하시니까 힘내시고 오늘 여러분 중앙사의 또 극동 아톨에서 진행되는데요.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 또 응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김혜신 권사님 방송에서 좀 인사하고 싶으시면 짧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원교회 정말 전도와 선교로 열심히 섬기는 또 이웃도 열심히 섬기며 또 기도하는 엄마들도 열심히 또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짝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청취자분들과 또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0: 아멘.
1: 지금까지 우리 청원교회 김혜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예정 PD님.
2: 네.
1: 오늘 저희가 또 정규 방송 시간이 여기가 좀 됐는데요. 우리 김혜신 권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가는 또 이어가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이어서 우리도 기도하는데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 좋아요. 자, 오늘 위대하신 주 찬양과 함께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고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에 나가는 동안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찬양 제목은 위대하신 주입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 탐구센터 등이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를 꼽은 중학생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은 2위는 목회자였고 16%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중고생 중 15%가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청소년의 약 8%는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라고 답하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교회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속 다닐 것 같다라는 답변은 62%에 그치고 그만 다닐 것 같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38%나 되어 우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7%라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교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Mm-hmm.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갈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시원한 바닷가에는 마실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요즘에는 물도 다 사 먹지만요. 예전에는 이 해안가 근처에 오히려 그 샘이 더 위험하다고 했대요. 해안가 근처에는 샘에 물이 부족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그 물을 쓰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쓴물, 마라의 쓴물이 있죠. 애굽을 떠난 백성이 오랜만에 만난 물이 바닷물의 역류로 쓴맛을 내버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조차 여의치 않는 그 상황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샘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바꾸셨습니다. 쓴물을 밀어내는 생수가 터져나온 거죠. 할렐루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인생에도 이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을 만나서 좀 원망스럽다면 내 안에 생수를 터뜨리실 예수님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서울 챔버싱어즈의 조금 편곡한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이고요. 갓모닝과 함께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라의 쓴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쓴물로 가득한 샘. 그 샘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 물을 다 퍼내고 또 새로운 샘물을 공수해 오려면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고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쓴물을 밀어낼 생수를 터뜨리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그 샘의 중심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오늘 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도 그런 샘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이 샘을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미 오염된 샘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하지만 답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근원을 바꾸실 분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터뜨리실 분. 그렇게 나를 완전히 바꾸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만나 출석 체크 단어고요. 출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큐티인 큐티 6월 분책이 벌써 도착했네요. 6월 큐티인 큐티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샵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주세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더 바라보는 아침인데요. 자, 4641-1009-0654-6481번님, 우리 광주제일교회 이현철 장로님 만나라고 출첵해주셨고요. 송남종 집사님께서 만나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송남종 집사님의 이행시를 읽다 보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나의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1070번님, 저는 주부인데요,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에 가고 나면 왠지 모르게 적막하기도 하면서 또 가득 쌓인 집안일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한 주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내고 싶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 정말 격하게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현 PD랑 아주 짧게 담소를 나눴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달콤한 여유들을 있잖아요. 뭐 휴가일 수도 있고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고 티타임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서 또 파이팅 넘치게 또 사역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도 참 소중하구나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요. 우리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 없는 줄 생각해봅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파이팅 하시길 우리 1070번님 정말 응원하고요. 아, 또 모 집사님께서 장미와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5월 평안하세요, 샬롬샬롬 이라며 인사 나눠주셨는데, 방송사 근처에 보니까 장미가 빨간 장미 외에도 샛노란 장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샛노란 장미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꽃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꽃입니다. 예쁜 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5228번님, 나를 안아주시고 지금도 안아주시고 영원히 안아주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갓모닝 식구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8958번님, 샬롬 샬롬 만나 반갑습니다. 6420번님은 안녕하세요 라고 다섯 글자 보내주셨는데, 왠지 뒷이야기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박은주 성도님, 바른길교회 우리 문순자 권사님, 우리 강성자 권사님, 갓모닝 시그널 음악 들리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폰을요, 문자 보내려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피디님, 갓모닝 식구들 모두 모두 감사한 아침입니다.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강성자 권사님, 정말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738번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온 세대가 모여 지난주일 가족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무한 간식, 아, 공짜로 무한대로 간식이 제공됐나 봐요. 아이스크림을 특별히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먹고 나니 주일 예배 후에 즐거움이 더해지더라고요. 라면서 지난 주일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이 교회처럼 풍성한 곳이 있을까요? 아,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 식구들 얼굴 더 바라보고 또 무제한적인 사랑을 또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고 그 모든 시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받은 그 은혜 사랑, 혹시라도 오늘 하루 가운데 지칠 때가 있다면 꺼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갓모닝 풍성한 찬양과 나눔 함께 했는데요, 6월분 큐티인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늘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상황이 열리고 어떤 형편이 열리고 뭐 재정도 어렵지 않고 뭔가 열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상황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열림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유일한 모습은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가 있다면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막으심입니다. 열림이 아니라 막으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고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막으시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막으심조차도 따라서 합시다. 막으심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2: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1: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막으심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자꾸 뭘 막으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다 막으세요? 왜 사업도 안 되게 해주시고 왜 막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열려주셔야지 뭐가 되게 해주셔야지 왜 막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막으심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으시는 순간 원망해버립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이건 제가 잘하는 건데 두 번째가 자책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이렇지 뭐. 이게 자기 자신을 탓해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키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자책해요. 막으심이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인데 그걸 오해

하면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다 나를 자책하고 깊은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심해지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해요. 너 때문에 막혔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막혔어. 이 셋 중에 가장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네, 4번입니다. 없어요. 1, 2, 3번 중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막으실 때 원망하지 않아요. 성령이 막으실 때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막으실 때 남탓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막으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이 막으실 때 감사하십시오. 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가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여보,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잖소. 감사합시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첫째는 막으심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조차 막히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드로아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드로아는 바울의 계획 속에 있는 도시예요? 없는 도시예요? 없는 도시입니다. 드로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르기아 가려고 하니까 막히고, 갈라디아 가려고 하니까 막히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고 막히고, 막히고 막히고 해서 열린 유일한 곳이 바로 드로아였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드로아에 온 거지, 드로아에 가려고 해서 드로아에 온 게 아니었어요. 드로아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므로 드로아는 바울의 의지가 꺾인 곳입니다. 바울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의지가 다 꺾인 곳이에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게 꺾인 곳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꺾인 곳이에요. 어떻게 꺾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적대적인 사람을 통해서 꺾으시든지, 아니면 내 몸에 건강을 치셔서 꺾으시든지, 아니면 재정이 바닥이 나서 꺾으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꾸 꺾으신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꺾였어요. 내 바람이 꺾였어요. 내 소망이 꺾였어요. 그곳이 드로아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한 번도 드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드로아에 왔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환상을 열어주셔요.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낯선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이 환상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이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인도함을 받죠. 자,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뭐예요?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0: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1: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환상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 다음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빠에 있는 시몬을 청해라. 환상 중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을까요? 자,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환상은 한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환상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 환상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해야지.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에는 이미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책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자주 환상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권위 있고 환상보다 더 좋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굳이 환상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환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손들어 보라고 말 안 할게요. 환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든, 뭐 예배하다가 환상을 봤든, 뭐 어떤 저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예배하는데 이런 게 있었다. 저 손 목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셔요. 저는 환상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시면 환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이미 훌륭한 성경책을 주셨지만, 그리고 어떤 환상보다도 이 성경책이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저도 알지만, 성령님이 정 필요하다면 우리 김상수 집사님에게 꼭 이 방법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성경책을 주셨지만 필요하시다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수도 있죠. 저는 성령님의 방법을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이 성령의 환상을 언제 봤죠? 바울이 언제 봤죠? 밤에. 자, 오늘 보면 9절 어떻게 시작돼요? 밤에요. 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에.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헛갈리고 모든 것이 회의적이고 모든 것이 소심해지고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 그 밤이에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바울의 동기가 뭐가 잘못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동기가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인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아시아에 가겠다는데 왜 막으시냐고요. 내가 무슨 내 이름 유명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뭐 인정받겠다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건데 왜 막으시냐고요. 부르기아도 막지, 갈라디아도 막지, 무시아도 막지,

코니아도 맞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마치 휩쓸려가지고 들어와요. 와 있어요 지금.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항구에서 도대체 나보고 뭐 어찌라고. 그 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종잡을 수 없는 저녁.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내가 왜 여기 있나 지금? 앞으로 나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나더러 어쩌라는 건가 지금? 허탈하고 외롭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전에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처럼 힘이 빠지면 위로를 해줬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기운 내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근데 이제는 바나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리아에서 바울을 처음 따라 나선 실라, 비두니아에서 바울을 처음 따라 나선 디모데, 이 젊은 친구들 지금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자존심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별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내가 나름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나름 환상도 봤고, 내가 나름 뭐 삼층천 체험도 했고,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밤입니다. 만일 바울이 꿈을 꾼 것이라면 누가는 바울이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바울은 잠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쓸쓸하게 드로아 한켠에 있는 방파제 위에서 마주 불어오는 에게해의 세찬 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나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어쩌자 어쩌다가 이 드로아까지 휩쓸려 내려왔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그러면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든지 뭐 말씀을 묵상하다가 환상을 봤다든지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밤이었어요.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찬송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밤이었어요. 말씀을 보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밤이었어요. 그도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당신이 그토록 외롭고 사무치도록 쓸쓸하고 혼돈스럽고 의아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전이 열리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환상, 환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 우리는 비전 그러면 뭐 소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비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바람이나 소망,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너 비전 뭐야? 아, 저 엔지니어 되는 거예요. 너 비전 뭐야? 저 정치인 되는 거예요. 비전을 자꾸만 어떤 소원, 뭐 희망, 바람으로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속에서 만들어낸 나의 염원, 나의 희망, 나의 바람의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추었던 것인데 계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아, 나더러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나더러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그걸 계시라고 하고 그걸 우리말로 환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와, 환상 멋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밤이었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온갖 의문투성이고 혼돈스러운 그 밤에 환상을 보여줬을 때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환상 그 자체가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로 와서 박히냐면, 바울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실수로 드로아에 온 거 아니야. 내가 너 드로아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 드로아에서 너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에게 깨달아지는 것. 이 환상은 울고 있던 바울의 눈물을 닦았을 것이며, 이 환상은 처져 있던 그의 어깨에 힘을 주었을 것이며, 이 환상은 흔들리던 바울의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게 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 꼭 필요했던 바울에게 위로와 같은 선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상을 주로 언제 열리냐면 밤에 열리더만요, 밤에. 자,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롯. 그런데 조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롯에게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좌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롯이 자기는 그냥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느낄 상실감이요. 여러분, 그냥 아들하고 잠깐 헤어진 게 아니라 아들하고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탈하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창세기 15장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자식이 없고 롯이 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떠나버렸는데, 그 아들과 헤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는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이 환상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이 환상은 아브라함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밤이 있었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렸어요.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짓밟힘을 받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7장 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제가 그 뒤에 내용까지 다 적진 않았지만 무슨 환상이죠?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벨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환상 중에. 다니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고요. 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환상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위로가 되고,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위로가 되고, 환상을 보았을 때 드로아의 항구에 쓸쓸하게 있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밤과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저녁에, 이 쓸쓸한 밤에 바울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다니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지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환상,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환상을 열어주셔도 좋고, 필요하다면 꿈을 꾸게 해주셔도 좋고,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달리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사방에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가 진동하는데, 이 밝은 5월의 햇살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밤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로아의 세찬 바람 속에서도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듯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쓰러져 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독동에 위치한 열린배달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배달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융 상품 중 ETF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쌓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힘을 만드는 좋은 금융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ETF가 처음엔 작아 보여도요,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로 돌아오는 힘이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의 삶도 참 비슷한 듯해요. 하루의 10분기도 짧은 감사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작은 친절, 지쳐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시간. 그 순간들이 너무 작아 보여서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조용히 쌓여가니까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고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가 언젠가 인생 전체를 붙드는 은혜가 되기도 하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진짜 지혜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쌓여가는 사랑과 믿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